0: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발을 동이다가 고맙게도 타인의 도움에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 전도자로서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였죠.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갚기 위해 저희 BBM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BM 방송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 매년 2천 명이 넘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분량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과 그 봉사의 태도는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과 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와 또 섬김과 봉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십니까?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온 세계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재건축을 앞두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협상에서 하나님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멋지게 지어질 예배당에 어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드리는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놀랍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0: 이 시간에 저희들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함께 직접 보고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27년여간 참 한 곳에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참 귀하신 하나님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울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여기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느낌이 아주 좀 여러 가지 느낌이 새롭습니다. 먼저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선교사님 30분만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는데 오늘 우리 김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왔으니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면 중간에 가시겠죠?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그런 것은 목사님 계시지 않고 제가 처음 강단에 서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게 안길 사람이 없구나. 내가 안길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들어도 밥 한 끼 사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앉아있는데 내가 안길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제가 다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혹가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뻥치지 말라고 저보고 뻥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27년 사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연수가 제 아내와 저의 계산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도에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멕시코를 갔어요.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거는 숫자에 넣으면 안 되고 23년에 나랑 같이 간 것부터 숫자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7년이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그것 빼고 23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27년이라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은 속으로 또 뻥쳤구나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보니까 이렇게 올 때마다 뭐 경제도 그렇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 처음 갔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선교지 어떤 필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 필요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서 모금하러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직까지 선교지의 필요 때문에 모금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늘 그러지만 뭐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사랑의 빚을 늘 집니다.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사역을 이양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 저희가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하면서 인디언들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 혹시 이번에 아시나요? 월드컵 한 도시가 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보세요. 멕시코 어디 계셨어요? 그럼 과달라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달라하라는 어딘지 모르고 다 과테말라를 찾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는 아실 거예요. 과달라하라 멕시코의 두 번째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번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인디언 부족이 제일 가까운 마을이 있고 또 멀리 있는 10시간 있는 그 마을들이 있는데 그 4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에 저희 가족 저하고 아내가 들어와서 이제 지내면서 인디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교회는 이양하면서 이양하는 과정 중에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 내용도 있고 그 안에 또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멕시코에 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멕시코 지도일 텐데요. 이쁘죠?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저만 보라색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BTS도 보라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거 카피한 겁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멕시코로 갔습니다. 또 계속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성경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각자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망과 시비의 반대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시비하지 말아야지 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바른 은혜들,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멕시코는 아시겠지만 계속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남미에서 미국과 가까이 있지만 복음화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다른 중남미들은 20% 뭐 이렇게 되지만 멕시코는 8%가 되고요. 저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그곳인데 중심은 6개 주 중심은 한 2%에서 4% 정도 되는 복음화 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지금 2년 반 동안 한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인턴으로 그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 보시면 지도를 볼까요? 예,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 저것이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멕시코는 32개 주가 있습니다. 국경에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주는 여전히 복음화 비율이 한 3%에서 4% 정도 2, 3%밖에 되지 않는 곳이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저희가 있는 할리스코 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할리스코라는 주의 주도가 그 과달라하라입니다. 한 멕시코, 한국의 부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경에, 미국하고 있는 국경에 이제 많이 계시고, 실제로는, 주에 한 분의 선교사님도 안 계신, 그러한 주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혹시 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좀, 슬픔도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0: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에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성도들이 많이 저곳에 있는 영상 중에 성도들이 많이 주님 품에 갔습니다. 저 같이 인디언 마을 같이 사역했던 우리 형제들, 아,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죽어서 나온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곧 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인디언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6일 동안 성도들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저희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 이제 오면 저희도 같이 축제처럼 잔치합니다. 성도들이 간증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세미나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디언 마을에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이 사역을 인디언들하고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것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아마 우리 교회도 왔었던 우리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신학 공부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조금씩 저희가 이양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또 인디언 마을, 저희가 섬기는 인디언 마을이 각 그 소그룹마다 목장마다 인디언 마을을 섬기는데 이곳은 저희가 있는 곳에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저희가 이곳에 가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VBS를 했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시간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1: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산이시드로 인디오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되다 보니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서인지 많은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며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와 놀이, 필요한 노트와 학용품을 나누고 율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말씀 안에서 자라야 하는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자신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인디오 마을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율동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놀며 아이들이 잘 만들고 칠할 수 있도록 다니며 돕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이렇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리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인디오 마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큰 마을이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간 마스크를 나누고 아픈 사람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치료해주고 우기절 쌀쌀한 새벽과 밤 날씨에 도움이 되도록 가져간 옷가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옥수수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로들을 위해 옥수수와 콩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50kg의 무거운 옥수수 자리를 옮기며 힘겨워들 하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산타 바바라에서 온 이스마엘 형제는 믿지 않는 한 가정에 자신이 가져가야 할 양식을 나누기 원한다며 이웃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소중한 양식이지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스마엘 형제로 인해 감사하며 인도 형제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와나카스네. 우리를 기다리던 인디온 마을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정심을 준비해주며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인디온 마을의 형제 자매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예배당 안이 더 더웠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마당에서 인디온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하벨 우레냐 형제, 처음 전도로 교회 왔을 때 귀걸이며 온갖 장식물을 달고 다녔던 청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청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비엘 우레냐 형제로 인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매번 인디오 마을에 들어갈 때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자들이 낫기를 소원하며 약을 발라주고 감싸주면서 하늘아버지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신나게 즐기는 아이들, 환경은 어렵고 덥고 힘들지만 작은 것에 웃고 즐기며 감사하는 아이들,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하나에 몇 개의 학용품을 받아가며 기뻐하는 아이들, 인디오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물질로 섬겨주시는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께 감사를 전하며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저희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발걸음을 위해서 저희를 인디언 마을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저희가 처음 인디언 마을에 예배당을 지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대신 침례교회. 제가 이곳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떨어져서 4번 척추뼈 부러져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대를 하고 회복하고 가서 사역을 했던 그 마을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디마을에 네 곳의 예배당을 짓은 것 같아요. 보초트 뒷단에 있는 예배당이고요. 이곳에서는 산 위에 있어서 이렇게 자재들을 가져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1km 정도 되는 데를 양동이에다가 모래나 이런 것들을 옮겨서 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 예배당을 지을 때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와서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받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하고 인디언 마을에 예배당 100개 짓는 그 소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선교사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인디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긍휼한 마음이 많이 생겨나는데 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 침례교회이고요. 또 다른 곳은 이곳은 저희 교회에서 한 10시간 멕시코에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배당 정말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이렇게 지붕이 날아갔어요. 다시 주소 와서 씌웠더니 또 날아가고 또 세 번 날아가니까 한 반밖에 이제 이렇게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너무 먼 곳이었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당을 져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안 지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저곳에 예배당을 짓고 싶으시면 트럭을 주세요. 근데 트럭이 예배당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안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안 져도 되니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다가 우리 인디언 사역자가 저곳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내가 가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붕은 없고 옆에 벽에 흙바닥에 흙이 흘러내리는 흙벽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시에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성아, 없으면 안 할래. 없으면 좀 불편한 것뿐인데, 없으면 조금 힘든 것뿐인데, 순종하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예배당을 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와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있는 곳에 왜 안 가세요? 복음 전하러 안 가세요? 막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 마을까지만 가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기름이 없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0: 그러면은 인디언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사갖고 다 다니는데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한 곳은 목사님이 아주 먼 곳이에요. 이것도 다른 주 먼 곳인데 목사님이 혼자 계시다가 이곳에서 소천하셨어요. 성도가 네 가정이 남았는데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흩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래전에 저희가 갔던 곳이에요. 머니까 자주 못 갔는데 이곳에 다시 예배당을 짓고 저 부활절 때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모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저희에게 또 인디언 마을에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을 주셔서 저희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살 거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인디언 마을에 땅을 하나 샀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혹시 교회 와서 예배당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면 100불 주시면 100불만큼 사서 하고 없으면 쉬면 되잖아요. 받으면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있은 만큼만 하고 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년 4개월 동안 일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제가 쉰다고 그랬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주시니까 계속 지금 2년 4개월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기둥이 세워졌고요. 예배당이 돼서 지금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옆에 치과 클리닉도 하나 만들었어요. 인디언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지금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치료를 잘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야 시원하다. 저 마을 너무너무 더운 곳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땀이 쭉쭉 나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저희가 다 치료를 해주면 뭐 치과 의사들이 너무 신났어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10명도 치과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오면 하루에 한 20명까지 막 해서 일을 뽑고 막 일을 하세요. 가시고 이렇게 돌아가 한 2박 3일 일하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50명 치료했다 뭐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인디언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곳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 마을까지 4시간이 걸립니다. 월요일날 새벽 6시에 떠나면 인디언 마을에 도착해서 텐트 치고 잠을 자면서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 수요일날 교회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제가 돌아옵니다. 텐트를 치고 월요일날 잠을 자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아침에 하는 일이 화장실을 가는 일이에요. 산을 이렇게 두리번 거려서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일을 꼭 보는데 일 보기 전에는 없었는데 보고 일어나면 꼭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세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잘 살피는데 제 살피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은혜를 주셔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심하고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인디언 마을에 4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3시간 물을 줘요. 받을 통이 없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놓는데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오는 물을 인디언들이 다 이렇게 빼가요.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표현한 건데 빼간다고 은혜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열흘 동안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물을 파야 될까요? 예, 그래서 물을 이 마지막 건 보면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곳에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을 일어나서 간증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보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먼저 주님 품에 간 사람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만 더 달려가면 이제 우리 형제들 보겠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제가 수술한 적이 있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렇게 수술 괜찮아. 나 이러다 주님 품에 가도 괜찮아.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 다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마피아들을 자주 만나요. 인디언 마을 들어갈 때 아내하고 안 들어갈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만나면 만나자. 마피아 만나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제 긴장을 합니다. 혹시 나타나면 안 되는데, 혹시 또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참 많은 은혜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어른이 되면 들어가는 돈이 옛날에는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갔는데 이제는 병원 다니느라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소원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딱 삼으면서 합의를 했더니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성도 여러분은 통일이 소원이신가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통일이 제 소원인 것처럼 저 됐던 적이 있어요. 소원은 우리 각자에게 다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니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엉크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멕시코에 있다 보니까는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보면 많은 이민자들이 사시잖아요.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다 이민의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오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과거 옛날에는 내가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두다 보니까 지금은 그 소원이 희미하게 어쩌면 내 마음 안에 하나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이 저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데 그 기쁜 일을 우리 해보고 한번 맛보라고, 야 기성아 너도 한번 그 일을 한번 맛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행할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우리는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에 가서 있는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오래간만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추성교사님 한갑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이렇게 한국 나이를 들으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는가요, 집사님들? 우리 마음 다 청춘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레벨에 제가 좀 더 젊은 것 같은데.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한갑 아니세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탔나? 내가 너무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구나. 시간이 빨리 갔구나. 이제 내 안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만날 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제 나이를 계산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 지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소원,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 이루다가 내가 주님 만나러 왔어요. 성도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시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들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가서 깊은 곳까지 가보고 때때로는 힘들고 갖고 싶지 않지만 때때로는 내 육신을 쳐서 내가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보다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다가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이 물으셨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성교사님, 이제 사역을 다 이행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좀 제가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당연히 아내와 함께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지낼 것 생각하면서 지금 인디언 마을에 예배당이 돼 있고 또 치과 클리닉이 돼 있지만 아내와 제가 머물 곳이 없어요. 또 우리 인디언 마을에 목사님들이 내려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항상 예배당에서 저희가 잡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숙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후원하고 도와줬다면 이제는 가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돼서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미국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인디언 마을을 들어갔어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내와 제가 이제 그곳에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건축하러 계속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버틸 수 없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지막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요즘에 많이 마음에 닿아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일,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야, 기성아, 너 이런 마음 내가 줬으니까 너 한번 알아서 해봐.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게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사진을 보셨지 않아요? 인디언 말에 물을 제가 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믿는 그것을 막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꿈을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많은 분이 해석을 잘하실 건데, 인디언 마을에서 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달라라에서 인디언 마을까지 고속도로로 4시간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오지요. 돈을 많이 줘서 우물 파는 기술자가 와서 인디언 마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두 가지 쇼킹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물을 여기는 파면 150m는 파야 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쇼킹한 거는 파도 자기나 물은 있는데 80% 정도밖에 개런티해 줄 수가 없습니다. 20%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m에 180불을 줘야 돼요. 1m 파는데 180불을 줘야 돼요. 150m 파면 얼마죠? 많죠. 많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못하겠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기도 제목을 나눌 건데 하나님 저한테 좀 확신을 주세요. 물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든지 물을 파라는 강력한 좀 확신을 주세요 하고 인디언 마을에서 텐트 치고 딱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을 팔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은혜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멘.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답신을 줬어요. 주성교사님, 꿈 한번 더 꿔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한 분 집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물을 파시는 분이에요. 오셨어요. 저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물을 파줄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오셨다가 금요일날 미국에서 수요일날 오셨다가 금요일날 가셨는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성교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로는 어렵고요. 여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이게 꿈에 대한 확신인가? 파지 말라고 하는 확신인가? 뭐 이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헌금을 해주셨고 팠어요. 근데 헌금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를 헌금해 주셨을까요? 150m를 팔 수 있는 헌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50m를 이렇게 팔 수 있는 헌금을 받았으니까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50m만 파도 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m는 제가 그걸로 모터도 사고요, 펌프도 사고요, 이제 막 파이프 사서 연결하면 되니까, 하나님 50m만 파면 해주니까 이제 막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 옆에서 막 간절히 기도해, 태양빛에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50m만 파도 물 나오게 해주세요. 50m 지나갔어요. 안 나왔어요. 80m 지나가도 안 나와요. 100m 지나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하나님 제발 물만 해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데 물 안 나오면 저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150m 파서 물이 나왔어요. 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생에 한 번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쓴 그 일이에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인디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순종하니까 전혀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여기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사무실에 갔는데 사모님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디언 마을은 그렇게 지르는 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무게가 더 가볍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는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목사님하고 늘 여름 성령학교 되면 바닥에서 저 바깥에 마당에서 얘기했던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기성아, 우리는 건물에 투자한 적 없어. 우리는 건물에 투자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에는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꼭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달고 삽니다. 만약에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다면 이거는 주님의 멍에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역하다가 너무 지칠 것 같고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지고 계신 멍에가 너무 무거우신가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때문에 너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사역의 길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시고 계신 그 멍에인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앞으로 돌아가면, 저 이번 목요일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가면 바로 가서 또 인디언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돈은 없지만 펌프를 사야 되고요, 모터를 사야 되고요 해서 물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물을 파고 나서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물을 150m를 팠는데 150m를 파는 동안에 흙이 안 나왔어요. 오늘 원래 물이 나오는 지층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돌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저한테 얘기하면 아마도 안반석인 것 같습니다. 안반석이 좋은 물 아닌가요?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가서. 그래서 인디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 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반을 그 일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온통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저희가 직접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깊은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싶고요, 영혼 구원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많은 시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주님 주시는 소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 오늘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날씨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그죠? 저 인디언하고 비교하면 뭐 너무 좋아요. 하늘을 보니까 또 이게 하늘도 너무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근데 여기 한국은 좀 하늘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멕시코가 좀 낮은 건지 땅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높은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간혹가다 하늘을 보면서 종종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을요. 우리 교회에 까르멘 구테레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백인 계열인데 자매가 이렇게 등치가 큽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2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캐톨릭에서 있었던 자매고 굉장히 캐톨릭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는 영접했지만 침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 받죠. 캐톨릭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 받죠. 애매하시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캐톨릭은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100%만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도 100%도 믿고요. 마리아도 100% 믿고요. 또 다른 성자도 100%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냐면 quién sabe. 그거 누가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캐톨릭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것을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4월이었습니다. 멕시코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있는데 그 주간 동안 저희가 새벽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목요일날 빠졌어요. 그래서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요일날도 오려고 그랬는데 잠에서 못 일어나서 못 왔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이번 주 부활주일날 저희가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침례에 순종하면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성도들 앞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침례 간증을 쓰라고 얘기를 했고 했더니 자매가 침례 간증도 쓸 뿐만 아니라 찬양도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도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는 내내 찬양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앉은 것처럼 저는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서 그 간증을 듣습니다. 자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당 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잃어버린 한 영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것, 아직도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보니까요 너무 다들 세련되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세련된 죄인들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 한국엔 세련된 죄인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세련된 거에 반해 가지고 죄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 있는 저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넘치고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후원을 해주시는지, 어떤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와 후원이 없다면 저희는 계속까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원 없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다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과 교회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원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 시간 잠깐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소원들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또 저희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에 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더 믿음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잠깐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소원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주교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보내는 자로, 또 나아가는 자로, 또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를 함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기성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의 통로로서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위대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잠깐 밖에서 예 먼저 나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축복이 되셨는지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위대하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꾸역꾸역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순종하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한 영혼 두 영혼 구원받고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과연 이 순종의 모습 이게 아닌가. 저희도 계속해서 우리가 꼭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컨디션이 모든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며 또 이 선교를 위해 한 팀을 이루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저희들 이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라고 영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관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여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배척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이며 예수님 믿어서 자유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플리푼 플리푼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0: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믿음. 따라서 믿음.
1: 믿음.
0: 소망.
1: 소망.
0: 사랑.
1: 사랑.
0: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멋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몸이 불편한 친구들 이 시간 돌아봐 주세요.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친구들 이 시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겐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들려주시겠어요. 자, 조용한 가운데 말씀 들어보세요.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책, 가장 귀한 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목사님이 수수께끼를 내면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책은 아주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책을 쓰게 하신 분은 한 분이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친구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세요. 능력이 무엇일까요?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기도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 몹시도 고프셨어요. 그래서 힘도 없어졌어요. 이때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더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지 떡을 더 좋아하시는지 시험하러 온 것이에요.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잘못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3: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배가 부를 거예요.
2: 예수님은 돌들에게 명령하셔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떡을 먹을 수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보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가 몹시 고프셨지만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마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기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써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또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글자를 공부하고 숫자 공부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그림이 많은 동화책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읽는 친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면 결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며 자라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가장 귀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그는 새로운 찬양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배울까요? 자, 아름답게 어린 나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그래요. 오늘 배울 찬양은 아름답게 어린 나무 이런 제목을 가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말에 보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 했죠?
1: 힘써
4: 전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우리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사 한번 1절만 한번 모두 다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1: 아름답게 어린 나무 자라나듯이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힘써 전해요.
4: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줄게요. 들어보세요.

0: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았죠? 자, 그럼 맨 처음부터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름답게 어린 나무 자라나듯이 거기까지만요. 하나, 둘, 셋, 넷.
1: 아름답게 어린 나무 자라나듯이.
0: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다시 하겠어요. 아름답게 시작.
1: 아름답게 어린 나무 자라나듯이.
0: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거기요. 내 마음속에 시작.
1: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0: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한 번만 다시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길게 끌어가면 이 곡은 밉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이렇게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내 맘속에 시작.
1: 내 맘속에 어린 믿음 자라나지요.
0: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후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비바람이부터 아주 자신있게. 하나, 둘, 셋, 넷.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기서부터는 아주 자신있게 해야 되겠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막 몰려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해야 해요. 자, 비바람이 몰아쳐도부터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비바람이. 하나, 둘, 셋, 넷.

참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1절, 2절, 3절 이어서 한번 멋있게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반주해주세요.

0: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기도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바래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화 듣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의 동화일까요? 자, 기다림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동화를 듣도록 하겠어요.
1: 어서 어서 무럭무럭 자라나라
0: 하며 날마다 돌봐주는 주인의 말을 따라 아기 무화과 나무는 싱싱하게 자랐어요. 따뜻한 햇볕과 산뜻한 공기와 향기로운 흙내음을 마시며 하루하루 달라져 갔어요. 그런데 아기 무화과 나무가 3살 되던 해예요. 어느 날 주인은 아기 무화과 나무 곁에 오더니
1: 이젠 키는 그만 자라고 열매를 맺어라
0: 하고 전에 듣지 못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기 무화과 나무는 동그란 눈을 하고 물었어요.
2: 열매는 맺어서 뭐해요?
1: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법이란다.
2: 하지만 맺지 않아도 괜찮지요?
0: 하고 아기 무화과 나무는 열심히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1: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0: 이렇게 일러주고는 주인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기 무화과 나무는 열매보다는 무럭무럭 자라서 키가 큰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다른 동무들이 다 자기보다 꼬마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뽐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기 무화과 나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런 아기 무화과 나무의 속셈도 모르고 키는 그만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요? 아기 무화과 나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눈을 꼭 감고 꿈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2: 내가 키다리가 되어서 싱싱한 잎사귀들을 가득 지니고 있으면 참새들도 놀러와 줄 것이고 사람들도 무척 큰 나무라고 칭찬해 주겠지? 그리고 또
0: 이런 생각을 하니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그러자 아기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말이 싫어졌어요. 꼭 자기가 생각한 것이 더 옳을 것만 같아서 단번에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물을 많이 마셨어요. 공기도 더 많이 마시고 햇볕도 더 많이 받았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공기와 물과 햇볕을 알맞게 먹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 무화과 나무는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구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 꿈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점점 잎사귀들이 많아지고 넓어지더니 푸릇푸릇해지는가 하면 쑥쑥 자라나더니 아기 무화과 나무가 5살 되던 애에는 아무도 아기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복순이네 마을에 있는 어른

0: 웃음이 나왔어요. 주인을 속이고 키다리가 된 것이 여간 신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1: 이젠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 나보다 키 큰 사람도 없어.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무화과 나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가 푸른 나무도 썩 드물걸.
0: 하고 한참 자기 칭찬을 하다 보니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또 하나 생겼어요.
1: 얼찌 그건 참 신나는 일이야. 꼭 이사를 가야지. 복순이네 마을로만 간다면 내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을 거야.
0: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자 싱글싱글 웃다가 이마에 손을 얹고 혹시 누가 지나가지 않나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순이네 마을로 이사해야겠다는 자기의 뜻을 주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행길 쪽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때였어요. 저쪽 수수깡 울타리가 있는 잔술나무 산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쪽 감나무골만큼 왔을 때 그들이 키다리 무화과나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틀림없이 키다리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멈춰서자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뛸 듯이 기뻤어요. 자기의 큰 키와 푸른 잎사귀들을 보고 구경하러 온 손님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손님들에게 복순이네 마을로 이사하고 싶다고 자기의 소원을 주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기뻤어요. 이제 구경 온 손님 가운데 얼굴이 평화스럽고 눈이 빛나는 그 중에 제일 선생되는 싶은 한 분이 키다리 무화과나무 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선생 같은 손님은 키다리 무화과나무를 유심히 보더니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샅샅이 보시더니 뒤에 섰는 사람들을 향해
2: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0: 하시더니 다시 무화과나무를 돌아보시고
2: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키만 자란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0: 하시더니 손님들이랑 다시 지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인에게 부탁이나 해야겠다고 그 손님들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통 말이 나오질 않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쳐도 말은 목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고 갑갑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 손님들은 분명히 복순이네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왼편에 있는 복순이네 마을 말이에요.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애타서 못 견딜 지경이에요. 점점 그 손님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도 싱싱하고 무성했던 잎들이 하나하나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인가요? 손이 점점 마르고 발이 굳어지더니 얼굴까지 차차 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키다리 무화과나무는 자기가 점점 바싹 말라가는 것을 보고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전에 날마다 도와주던 주인마저도 이런 때는 나타나지 않으니 별 수 없이 손님들이 사라진 예루살렘 쪽만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자, 재밌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해보시겠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3: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0: 아무든지
3: 아무든지
0: 나를 따라오려거든
3: 나를 따라오려거든
0: 자기를 부인하고
3: 자기를 부인하고
0: 날마다
3: 날마다
0: 제 십자가를 지고
3: 제 십자가를 지고
0: 나를 쫓을 것이니라
3: 나를 쫓을 것이니라.
0: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3: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0: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0: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1: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0: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0: 자기를 부인하고
1: 자기를 부인하고
0: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1: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0: 나를 쫓을 것이니라
1: 나를 쫓을 것이니라
0: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2: 저요.
0: 성진이? 그래요. 해봐요. 자, 시작.
2: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0: 그래요. 자, 아주 참 잘해줬는데요.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3: 나를 따라오려거든.
0: 누구를 부인하고?
1: 자기를 부인하고.
0: 날마다 무엇을?
1: 제 십자가를.
0: 지고 누구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어요. 시작.
1: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0: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찬양 함께 드리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0: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어요?
1: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친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다음에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그 공장지대는 아주 음침한 곳이었대요. 사망률이 높았고 또 이곳에 사는 노동자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빈민가에 사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자기 초콜릿 사업을 확장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종류의 공장을 지었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공장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고 놀이터와 학교와 그리고 교회가 있는 300채나 되는 그 300채 이상이 되는 그런 주택으로 이루어진 한 마을을 아예 그 회사에서 만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았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주의 기독교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캐드베리라고 하는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그 바로 일터가 바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것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고용인으로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를 받든 자원봉사를 하든 그 역할에 관계없이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복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고용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과 일터를 주관하신다면 상황이 우리 주위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직장이나 이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일터와 이웃이 어떤 모습일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이 땅에서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사생활의 일부분, 그저 주말에 하는 개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특히 처음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내가 그동안 즐기고 있던 주말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바울의 말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모습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서 성도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갖는 서로 섬기고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함을 받는 유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개인 사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BBN 방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표준의 선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장엄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의 캠벨 몰간의 마태복음 강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말씀 연구할 때 주께서 지혜 주시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세 번째 강의로서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절에 불과한 이 짧은 단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정되신 것과 또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하늘나라와 그 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때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은 이 단락과 바로 앞에 단락을 연결시켜주며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 결과로 말미암아 온 지역에 커다란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 죄에 대한 자각이 널리 퍼져 있던 때에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 지금까지 은거해 계시던 왕께서 이제 이때 비로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길이 예비되었고 그의 대로가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처럼 정해진 때에 대중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오랜 세월을 조용히 은거해 계시더니 이제야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며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단락에는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왕의 침례와 또 왕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진술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신 데는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 편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특별히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전하고 있었고 또 그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도시에서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끼어서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선지자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호기심 많은 무리들처럼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침례를 어떻게 베푸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그 광경을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침례를 받으시려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움과 또 의아심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왕이 그런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됐는가? 바로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때를 살펴볼 때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침례가 차지하는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주제가 되는 그 직임에 대해서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잠시 보류하고 그분의 계보와 탄생기사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를 하나의 사람으로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절대적으로 무죄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무죄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지니는 모든 가치는 바로 그분의 생애에 그 지고하신 덕성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죄하신 분이 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는가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영감받은 선지자의 날카롭고도 또 재빠른 통찰력으로 그 예수님에게 무리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얼굴에 회개를 열망하는 빛이 역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에게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있던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은 그의 얼굴을 보고서 그에게 절대적인 완전함과 전혀 흠이 없는 무죄함이 있음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놀람과 동시에 완전히 그에게 압도당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그분에게 손을 대어 침례를 베풀 수 없음을 또한 느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께 대한 침례 요한의 이러한 느낌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요한의 침례가 들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것도 없었고 씻어야 할 죄도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단순히 인간적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사셨고 또 그리하여 인간적인 삶의 표본과 이상을 보여주셨을 뿐이라면 그가 받으신 침례는 전혀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침례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왕의 사역에서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했습니까? 이 질문 속에 그 해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감히 예수께 손을 대어 그에게 침례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저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너와 내가 함께 행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자들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회개하여야 할 죄인들의 위치로 몸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목신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낮추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왕께서는 그의 성육신과 탄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침례에서 또한 마지막 그의 신비한 순환에서 자신이 이제 다스리실 그 백성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사 그들의 깊은 궁핍과 비참한 실패를 함께 맛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는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은 4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2장에서는 새로운 전환, 즉 나의 종을 보라는 말씀이 나타나며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당하며 징계를 받으며 부림을 당합니다. 곧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3장 후반에 이르러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말씀 중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고난에 있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지은 그들과 동일하게 여기사 몸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직접적인 지식,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며 아울러 그에 대한 처방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그런 모든 지식에 따른 순종까지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왕께서 당면한 문제는 바로 그의 왕국을 획득하는 문제였으며 그 일을 위하여 그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죄와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를 스스로 취하심으로써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죄된 그의 백성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은 곧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며 또한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로 내려가신 것은 하나의 그 사역에 대한 동의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동은 자신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십자가의 달리심에 동의하는 것이었고 또한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생의 목표로 삼으신 그 최후의 침례, 즉 그의 순환의 침례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 자신의 침례에 대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자기들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우편에 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주께서 예전에 자신이 받으셨던 그 요한의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예전에 받으신 침례가 예표하고 예언하는 바 또 다른 침례, 즉 자신이 받으실 그 고난이라는 침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환의 침례야말로 주님의 위대한 침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침례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인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베푸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로 침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무섭게 엄습해오는 그 죽음이라는 물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왕께서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대중들로부터 숨어서 조용히 준비하셨었고 그동안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이제 큰 전환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며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는 것도 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은 이 무리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도 아십니다. 또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자신이 모범을 보인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죽음으로서만 수행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분은 죄의 문제를 깊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요단강가에 있는 이 죄인들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의미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죄인들이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심으로써 자신이 장차 감당하셔야 할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그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를 멸하시며 의의 기초 위에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스가랴 4장 7절에 나오듯이 은총의 외침으로 그 나라의 머리돌을 내어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분의 지식, 즉 백성들의 필요와 죄의 참된 의미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자신이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아 결국 죽임까지 당하여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는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었다라고 시편 116편에 나오는 것에 통해서 볼 때 더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동의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요한의 물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수락하시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한 일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구절의 의의를 모조리 빼앗는 그런 처사가 됩니다.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구절을 확고히 포착하고서 그것을 초라하고 무가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침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침례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그분과 같게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침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무한한 사랑이 담긴 말씀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침례는 두 가지로 적용되는데 첫째는 심판과 죽음에, 둘째는 생명과 불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생명과 불의 침례에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불의 침례는 오직 주께서 심판과 죽음의 침례를 몸소 당하심으로써 즉 그의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어 던지신 것이며 또한 그의 공적 사역의 시초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16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광경은 예수와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생애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영 사이에는 영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장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셨습니다. 만일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인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자연인도 신학적인 의미의 자연인도 아니요, 오히려 신학적 의미 이면에 있는 좀 더 단순한 의미의 자연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의 자연인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가지시는 이상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자연인의 삶입니다. 이상적인 사람의 자연적인 삶은 사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과 그의 조명하심 그리고 그의 감동 아래서 뜻을 가지고 사고하며 사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의 내려오심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께 특별히 기름을 붓는 상징적이고도 의식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오직 이곳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로지 예수에게만 이와 같은 외적이며 또 가시적인 의미에서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청교도 작가들은 땅의 짐승들 중에서 양이 그렇듯이 공중의 새 중에서는 비둘기가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상징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비둘기를 그런 의미로 적용시키셨습니다. 비둘기나 양은 그 성격상 온순하고 흠이 없는 짐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희생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듯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으며 또한 그때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에게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처럼 희생을 예표하는 이상하면서 놀라운 제사의식이 12장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사람들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제물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를 택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을 드렸으며 가장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나갔을 때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인내와 온유함과 또 순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새인 동시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사건과 그 사건이 지니는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나 양에 대해 들을 때마다 항상 속죄제를 연상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한 속죄제물인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로 하여금 가장 깊은 희생제사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그를 구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방금 요단 강물에 자기 몸을 잠그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옛 섭리하에서 속죄제를 위한 새였던 비둘기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시며 최종적이신 속죄제물이신 그분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모양을 띤 하나님의 영은 온유한, 즉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모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죽음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기름을 부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말씀 전파를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죽음을 목표로 삼는 삶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미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늘이 그 죽음을 위한 능력을 덧입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왕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통하여 자기 나라에 있는 근본적인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드셨고 비둘기 모양으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하여 왕께서는 환난을 당하시지만 반드시 얻으실 승리의 영광 속에서 이미 그것들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증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신적 증명의 말씀은 시편 2편을 통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들과 그리고 왕이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말씀 중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열방을 구하여 그들을 소유하며 그들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가 아들이시라는 성경의 사상은 옛 히브리 예언들과 제사의식과 또 그들의 사고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12살 되던 때로부터 30세 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완전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30세의 나이로 흠없고 무죄하며 희생제물이 될 준비를 갖춘 자로서 요단강가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율법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에 흠이 있는가를 살피는 광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흠이 없나이까? 이에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느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사렛 에서의 시절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구태여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그의 과거에 대해 빛을 던져주는 동시에 그의 과거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 행위를 만족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죽음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모든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과 그 정신에 있어서 완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환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몸소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분으로서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연합하여 그의 얼굴을 십자가로 향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며 내가 기뻐하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써 능력을 입으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서신 하나님의 왕이심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10편 2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음부의 세계와 그 우두머리,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관계 속에서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께서는 단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먼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곧그 나라를 자신의 손에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다리며 그의 주장에 순응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반이 들끓는 무정부 상태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그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적대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려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려면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를 쳐부셔야 합니다. 왕께서는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하늘의 질서와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음부의 무질서와 추악함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구한 선을 알고 계셨고 그 스스로 가장 지구한 선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추악한 악을 맞아서 그것을 정복해야 할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인간으로서. 둘째,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을 입증해 보이신 사람으로서. 세 번째는 승리하셔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사람으로서입니다. 이 시험 받으신 기사에서 왕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잠시 동안 그 원수와 그의 방법에서 우리의 주위를 돌이켜서 예수님의 품성을 주목해 보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0: 배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시험의 세 가지 단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만일 지옥의 방법을 무엇이든지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시험도 하나의 일상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 시험은 전혀 색다른 시험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바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갑작스럽고 미묘하며 교활한 시험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한 사람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공격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순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물질적인 본성에 대한 호소, 그런 것이었고, 둘째는 영적인 본성에 대한 호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호소, 즉 네가 목적하는 이 세상에 나라가 여기 있으니 그 나라를 내게서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장면을 잠시 보면 어두운 컴컴한 그림자가 광야 전체에 드리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뚜렷한 빛, 즉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존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즉 물질적 영역이며 또한 영적이며 목적지향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순서로 시험을 기록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께서 땅에 속한 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물질적인 삶의 모든 사실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물질적인 질서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 중에서 물질적인 면, 즉 그분의 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금식하셨고 그 결과 자신의 굶주림을 인식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본성에 있어서도 모든 물질적인 존재보다 우월하신 분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고 지내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락하여 망한 족속에 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적 존재로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본질적인 존재 양식에 있어서 우리의 친족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며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처음 느끼게 되는 것도 물질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 나사렛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는 흙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영화롭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도 역시 흙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의 물질적인 면만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물질적인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존재로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합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며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며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존재며 또한 그 피조 세계의 완성이요 그 절정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은 일시적이요 잠정적입니다. 그러나 소위 인간 본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상하고 기이한 것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께서 더 이상 땅이나 물질에 속한 자로서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영원에 속한 영적인 분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영적인 본성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영적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땅에 속한 자로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땅의 것을 즉 떡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그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물질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듯이 그에게는 영적인 것이 가장 깊은 요소가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이요 잠정적이며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언제나 있으며 가장 지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께서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섬기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그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야 비로소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은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지정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실체적인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인 그 사람을 보게 되며 또한 그를 볼 때 우리는 삶의 지구한 목적은 곧 사명이요, 삶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과 사명에 대한 현실적인 표현이 곧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외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내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을 통과하여 마침내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구한 사명에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다스리는 일을 그들 중에 한 분의 권세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고 신적 이상을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점에서라도 실패하는 자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물질적인 본성을 가증한 일에 내맡겨 버린 사람이나 자기의 영적인 본성을 침묵시키고 억제하며 위축시켜 버린 사람이나 자기의 사명을 실현시키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열등한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가 아닌 다른 어느 것에 우리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이 위대한 기사의 한 면만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다른 면으로 주의를 돌려서 처음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살펴본 그 사실, 왕께서는 먼저 모반이 들끓고 무정부 상태에 빠진 그 나라를 자신의 손에 넣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인격에 무질서가 있다면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삶에 실패가 있거나 그의 팔이 무기력해졌거나 그의 마음이 용기를 잃었다면 그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완전하심을 증명해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신비와 권위를 접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가공할 만큼 엄숙한 취사선택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든 영계에서든 그는 악을 위하여 자신의 전 본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동시에 그를 설득하거나 공격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논의를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사람과 우리 자신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 중 하나를 택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출발하며 따라서 양자택일의 책임이 주어지면 우리는 선을 택하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선을 택하기를 원하며 또한 선을 택하지만 악의 세력과 그 집요함이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나약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연 사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경우에 바로 그런 의문이 참으로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날 때부터 받은 그 본성의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얻은 능력과 승리를 통해서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는 선을 택하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주의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속에는 그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불타오르는 세력 따위는 결코 없었습니다. 즉 그는 첫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시고 시험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시험을 당하고 선과 악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표현의 통로를 완전히 못 쓰게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호소합니다. 영이 외부의 인상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영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 통로가 되는 그 예수님의 품성의 외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하려는 대상은 바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자아 보존 욕구입니다. 예수께서는 물질적 보존 욕구가 매우 강한 상태에 있었으며 바로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 그 약함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지독하게 나쁜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기질은 연약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또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힘을 얻어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약한 능력을 말합니다.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곧 시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시장기를 느끼는 것은 건강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최소한 육신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표적인 것입니다. 시장함이란 음식을 공급하라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며 무언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이 얼마 동안 약해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해짐을 틈타서 시험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약해진 힘은 그 나약해진 상태에 대해 황급히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취하여 그것이 약간 지친 상태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화된 힘은 곧 시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과연 무엇입니까? 원수마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두 본성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성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의 속에 정반대의 영적 본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관계치 마시고 당신의 영적 본성을 당신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에게 과연 영적 본성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돌들을 떡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독립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이를 거절하심으로써 자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배고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역시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홀로 빛을 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낫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영적 능력을 취하여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쓸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행할 수는 없다. 아들의 도리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사 잠시 동안 내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상황과 환경을 내 스스로 변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삶을 결정지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문제, 즉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시험에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의 경우에는 도구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 시험의 경우에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영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서 배고픔을 견디기로 한 예수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도구와 영적인 본질 사이의 관계에 생겨난 긴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승리는 곧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인간이신 예수는 모든 배고픔의 고통과 허약함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배고픔과 허약함을 택했다. 나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데 배고픔이 계속되자 영과 육의 관계에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영과 육의 관계에 긴장이 생길 때 사단이 또다시 나타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며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큰 싸움이 끝났습니다. 싸우고 이겨야 할 싸움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 싸움들은 좀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대표적인 것들이요 구속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원수가 그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취약점들, 즉 배고픔이나 신뢰감이나 책임감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훌륭히 막아내셨으므로 이제 주님의 거점을 공략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일, 이 모두가 공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 모든 통로를 잘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패한 원수 마귀는 이제 그를 떠나고 바야흐로 왕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세상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그 네 번째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확실히 알기를 바라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후속의 사명을 이루신 유대인의 왕임을 다음 레슨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미국 샬롯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구령의 열정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지켜오고 또 방송을 이끌어온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입니다. 저희는 현재 AM, FM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8개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거나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빈무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신약을 통틀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인데 빌레몬서와 요한 3서를 제외하고는 매 성경마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물며 319번이나 예언된 주님의 재림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 살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N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욕심이며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텅 빈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나만의 기도 혹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예배이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의미 없는 기도가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오늘 드라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시험은 성경의 에스겔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위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바로 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시기에 히브리 민족의 성직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정복자를 활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기 이틀 전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3: 자자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모두 잘 들어라. 중요한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각 집안의 가장들을 불러 모았다. 호명되는 자는 이틀 내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라.
4: 아이고, 어떡하니?
5: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3: 야, 조용히 해!
6: 자기 이름이 불리면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 떠들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집으로 돌아가서 떠날 준비를 해라. 가족을 데려가도 좋고 원한다면 재물과 짐을 챙겨가도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짐을 실은 가축이 죽으면 그 짐을 직접 옮기거나 버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 50세 이상인 자나 절름발이, 환자, 부상자, 임산부는 갈 수 없다. 바벨론까지는 길이 멀고 태양도 뜨거울 것이다.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떠나지 말아라. 음식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그 대신 중앙의 수레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 나눠주겠다. 벤자민, 엘리야, 엘람, 여로보암, 야곱, 요람.
7: 그날 도시의 남자들은 특별한 공지사항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틀 후면 우린 짐승처럼 무리지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노예. 그렇습니다. 우린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만 다를 뿐 노예 식물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민족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복종과 죄악을 멀리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했다면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땅, 우리의 유산,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돈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현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벌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여보, 여기 있었군.
2: 당신 꼭 세상의 모든 짐을 다진 사람처럼 보이네요.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봐요.
7: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요.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지만 난 당신만큼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소. 하지만 이틀 후에 당신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요. 일단 생필품만 간단히 챙기고 준비를 서두르시오. 바벨론까지 며칠은 좋게 걸릴 테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요. 당신과 아들은 어서 빵을 구우시오. 치즈와 무화과 빵, 기름, 건어물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챙기시오. 움직일 수 있는 가축은 모두 데려가야겠소. 그러면 가는 길에 먹을 수도 있을 거요. 이 여정은 피탄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니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겠소.
2: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은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7: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2: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여자예요. 당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겠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절대로 방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7: 한때는 당신이 여기에 머무르길 바랬었어. 하지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기뻤다오. 당신을 남기고 떠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당신의 곁에 없었다면 나는 동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했을 거요.
2: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저희 남편 옆에 앉으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가져올게요.
5: 에스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일에 대한 자네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었네.
7: 야엘, 엘닷, 야킨, 내 형제들이여, 와서 앉게. 자네들 질문에 답해주겠네.
5: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7: 명단에 올려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보게. 상점 주인, 숙련된 노동자, 소매상, 학자, 귀족, 왕족 등 반란을 선도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불리지 않았는가?
5: 그러면 예루살렘은 목동 없는 양떼들의 도시가 될 것이네. 우리의 소중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7: 몇몇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릴 것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지혜를 빨리 배우게 해달라고 자네들이 기도를 해줘야 할 걸세.
5: 이쯤 하면 자네도 충분한 대답을 해준 것 같군. 우리도 이틀 동안 할 일이 산더미 같으니 이만 일어나겠네.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대답해주게.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나?
7: 대체 왜 그런단 말인가? 자네들 돈을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돈으로 여행에 쓸 음식과 가축이나 사는 게 좋을 걸세.
5: 금과 은은 만고불변의 가치가 있지.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7: 그런 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나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큰 물건이라네. 게다가 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자네들은 지금 아주 길고 험난한 여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5: 하지만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걸세.
7: 자네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군. 나의 경고와 오늘 아침 있었던 경비병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저는 통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짜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자기 재산을 전부 챙겨 나온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외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옷조차 갈아입지 않고 왔다군요. 다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25명씩 밧줄에 묶이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마차는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채찍을 휘둘렀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채찍질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 내가 경고했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반항하는 자는 그 벌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 유대놈을 데려와라. 모두들 똑똑히 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다.
7: 처형이 있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린 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과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만 죽어도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훌륭한 인성을 지녔던 사람들도 시체의 신발을 훔치는 야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8: 에스겔! 잠깐만! 에스겔 친구야!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7: 야엘.
8: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어?
7: 그래. 우리 부부는 잘 지내고 있네. 그래, 자네 가족 얘기 좀 해보게.
8: 아주 좋아. 땅 주인이 우리에게 농사를 허락한 뒤로는 아주 성공적이야. 땅이 비옥해서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거든.
7: 그래.
8: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지. 물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다네.
7: 나는 우리가 너무 번영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네. 그랬다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야. 나는...
8: 아주 용건만 빨리 말하겠네. 일이 바빠서 말이야. 내 딸이 다음 달 초에 결혼을 하는데 자네가 의식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요람의 아들인 베냐민이 곧 13살이 된다네. 그리고 야인의 아내 바라가 어제 아들을 낳았지. 일주일 내로 할 일을 받게 될 것세.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봐야겠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얘기하세.
7: 그래, 평안히 있길 바라네.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세.
8: 자네도 평안하길 바라네. 이렇게 먼저가 정말 미안하네. 얼른 황소를 사가해서 말이야.
7: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해. 우리는 추방당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우리에게 소작농이나 목동, 상인과 같은 일을 허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함께 사는 작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서서히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말 잘 듣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듣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운명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9: 어서 와요, 여보. 뜨거운 물을 준비해뒀어요. 목욕을 시켜줄게요. 걱정거리는 모두 잊어버려요.
7: 당신은 내 인생의 기쁨이요. 당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오. 부드러운 곱슬 머리와 갸름한 얼굴, 긴 속눈썹과 아름다운 눈, 그리고 나를 보살필 때 들리는 당신의 목소리는 내겐 완벽한 즐거움이지. 매일 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된다오.
9: 당신도 내겐 특별한 남자예요. 내게 위안을 주거든요. 당신 발에 안겨있으면 저는 안락함과 사랑을 느껴요.
7: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나 그림자는 없으며, 인간은 심판을 받기 위해 당신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민족은 많은 죄를 지었고,
10: 잘 들어라, 사람의 아들아. 너에게 해줄 얘기가 많구나. 내 말을 받아줬고 이날을 기억해라. 반항하는 자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어라. 나의 심판을 받은 내 백성들에게 말이다. 너에게 들려주었던 우화의 의미를 알려주겠다. 너희의 소중한 도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도륙당했으며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11: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0: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용서는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내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11: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10: 이것이 너와 내가 돌보는 이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너의 기쁨인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는 내 말이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슬퍼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한숨을 쉴 때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7: 저는 집을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공포, 수치심, 외로움, 이기심, 비통, 수많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고 제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전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 그동안 겪은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셨고 전 그대로 따랐습니다.

0: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내 사랑, 난 오늘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오늘 저녁은 함께 보냅시다.
0: 난 할 일이 많아요. 당신 저녁도 부지런히 챙겨야 하고요.
1: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요. 내 옆에 와서 앉으시오.
0: 당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할게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으시오.
0: 그래요. 그럼 이 물병만 가져다 놓고 올게요.
1: 안 돼! 안 돼! 하나님, 제발! 제발 몇 시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오, 나의 사랑, 나의 보물! 오! 하나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당신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2: 내가 오늘 아침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넌 다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불타는 도시에서 도망친 자가 와서 그의 입으로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1: 그날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아내를 일으켜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잠을 위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보았던 것처럼 제 손으로 직접 그녀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평화로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저의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후 종이로 아내의 얼굴을 덮고 깨끗한 순백의 아마포로 몸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둘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0: 에스겔, 지금 도시에 대소동이 벌어졌네. 대체 자네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 나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네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하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네.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네.
0: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1: 자네들도 나처럼 해야 하네. 지금 나의 아내는 죽어 있지만

0: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거나 애도하지 않고 있다네. 나는 주님의 명에 따를 것세.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할 거란 말이네.
1: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의지로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뒤 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환영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공유하고자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새로운 청취자를 초청하는 ITL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자 원하시면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어디 사시든지 저희들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어느 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차를 통해서 네 가지 분류로 나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차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한 뒤에 혼자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몇 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서야 어떤 일을 하는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차 앞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로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주님의 차에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일하시면 같이 일하고 쉴 때 같이 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또 늦게 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호흡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도 저희 BBN을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BB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상처입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희 BBN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방송 선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 먼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김기남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9월 첫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일부 예보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죄송한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가을을 향하여 가는데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시아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재정 또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헌신할 때에 드린 손길마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메시아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서 잘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메시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겠사오니 젊은 세대들을 보내주시옵시며 또한 준비된 일꾼들도 보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화부, 주일학교, EM 모든 사역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을 아껴야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다시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세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특세를 나왔어야지 은혜를 받죠. 네.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주제와 같이 주님은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장소,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확인했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확인했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해오던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전날 밤에 뭐 제가 안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요일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잠을 잘 주무시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 밤이 돼가지고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관계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한 새벽 1시에 일어나고는 계속 눈 뜨고 이렇게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코르티졸 수치가 높으면은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호르몬 관계가 그게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막 기도를 하는 중에 막 성도님들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던져주고 기도하는 그 일을 중단을 하고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 멈추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는 더 뜨겁게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 오랫동안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요, 그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요, 여러분의 열심이면요, 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여호와 삼마라고 정하게 하신 것도요 분명 회복의 은혜라고 믿는데요. 제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서 강해를 하면서 그게 딱 세상 말로 말하면 시체 말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1일 날 본문이 여호와 삼마였거든요. 우리 그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이 여호와 삼마란 말이 에스겔서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는 대부분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의 부분으로 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회복의 끝이 뭐냐? 여호와 삼마. 뭡니까? 회복의 끝,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뭐 건물이 회복되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With God, with Jesus. 예. 그거는 다 그게 everything이에요. 근데 without Jesus, without Christ, without God is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언어의 언변의 능력이 탁월하고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It's nothing.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하러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지난주 이런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제목으로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심판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도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정말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또 멸망을 받았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십니다. 또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언약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요.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게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책망도 그런 것이고 고난도 그런 것이고 연단도 그런 것이고 징벌도 그런 것이고 심판도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기가 귀찮죠? 아내를 사랑하기가 귀찮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메시아 선지 선포주의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14절을 보면은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강권하다, 강하게 권면한다. 예, 단순히 부탁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요, 어떤 강한 힘이 사람, 나를 붙잡아서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에요. 뭘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누구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파워가 그 안에 있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적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아멘이 작아졌었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꾸 저항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계속되는 10대 박해 속에서도 200년이 넘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랑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그 죽음을 옳게 여겼던 자여 청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용서하셨고 사도로 세우셨는데 바울에게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랑이 움직일 때 그는 어떠했는가?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의지인 것 같아도요. 그러나 그의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라는 정부는 제도는 강한 의무로 그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움직입니까? 반발이 더 심하지요. 때리면 움직일까요? 짐승이면 모를까? 요즘엔 짐승도 때리면 달려들지. 예. 여러분 그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다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서 막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자더라도 애가 아파서 깨우면은요, 금방 일어나죠. 누가 이걸 깨웠어? 내 피곤한데 지금 몇 시인데? 어? 나는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이런 말 안 하죠. 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 행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움직이고자 한다면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를 뭐 책망하고 막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어 전략이요. 이게 거룩한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나와준다. 이게는 틀린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무슨 그런 거래가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전도나 봉사,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 것도요, 교회를 얼마나 발전시킬까. 부흥이라는 것을 발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교회 성장학적 관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무슨 교회 성장학이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다시금 먼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메시아 잔치는 그냥 죄책감에 떠밀려 나가는 껍데기뿐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에 붙들려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자,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요. 이 말씀은 전도를 준비하는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어려워. 아, 그 사람 교회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 사람 너무 성공해서 예수님 필요 없을 거야. 아, 그 사람 벌써 내가 몇 번이나 전했는데 여러 번 거절했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결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왜 그러냐? 17절 때문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깡패고 강도고 극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괜히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신이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한 그 죄인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올해 우리가 메시아 잔치를 하는데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한 명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이 바울이에요.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요, 전도가 아니라 도망을 가야 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로마까지 전했다는 것이요. 땅끝까지 전했다는 것이요. 서반야까지 나중에 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였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파워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얻고 그리고 뭐 좀 우리가 좀 부자가 되고 삶이 좀 사업이 형통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믿는 그게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은 사람의 현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와갖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물론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웃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죠. 사람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볼 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러지 않았냐? 이러지 않았냐? 너 맞잖아. 사실이잖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해요. 그거 맞잖아. 틀림없잖아.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깊은 죄까지 다 아시는데 그거를 다 드러내시면서 너 그때 그렇게 생각했잖아. 너 그때 누구 죽이려고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음탕한 마음 품었잖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충동적이고 말이 앞서는 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자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주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독교의 방법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보지만 주님의 눈은 오직 사랑으로 그를 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도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우리의 눈은 먼저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대하며 그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신으로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를 사신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했고요. 19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죽은 신하입니까? 사신은 오늘 말로 말하면 ambassador, 대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바울 얘기하는 거 아니면 바울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는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대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는 누구입니까? 대사는 결코 자기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근데 자꾸 자기를 대표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맞다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주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19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예.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건 뭡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 뭡니까? 정말로 복된 소식, 유한결령,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살 길이 열렸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나가면서 행사의 홍보원으로 나가지 마세요. 띠띠고 나가니까 무슨 홍보원 된 것처럼, 메시아 잔치 홍보지를 배포하는 사람처럼, 메시아 교회 광고원처럼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모습이 달라지고요,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판촉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파워가 얼마나 여러분 느껴지겠습니까? 발산되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거절해도요, 복음을 거절해도요, 마음속으로는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품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대사 사신의 품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필요한 말은 완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할 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모르면은요, 아니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틀리면 탈락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유명한 그 분야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제가 공부했던 음악이라든지 뭐 성악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음악학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교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그분들도 모르면 모른다고, I'm sorry, I don't know. 정확히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국 가서 티칭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근데 모른다고 하면 학생들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만, 그게 복음인 거죠.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그 예수를 전하라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그 예수를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슨 스펄전 목사님도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멸망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팔을 붙들고 멸망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메시아 잔치는 한 달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달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중보기도팀이 기도했고,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메시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르신들 많잖아요.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전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메시아 잔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잔치를 잘 치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같이 힘을 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러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왜 우리가 그분의 강건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역시 죄일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실 때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몸살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샘솟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랑의 강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탄 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힘입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다시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 잔치를 하는 겁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잘 아시고 메시아 잔치에 어떤 모습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일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성금에 감사해 하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물질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축복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위로받으며 더 큰 소망 가운데로 날아가는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두 손 들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잔치 선포주일입니다. 태신자 카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작정카드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별 노방전도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나가는데요. 구역별로 정해진 장소에 나갈 때 식사 후에 함께 기도하고 점심때 전도지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모임들은 다 노방전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기 우리 저희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제41회 워싱턴 노예 정기 가을 노예가 있겠습니다. 파킹 태그를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파킹 태그를 못 가져오셔서 밤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 못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이기용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조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부터 토잉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토잉차가 기다렸다가 토잉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토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평생 교육원 가락기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메시아 한국학기 가열학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 잔치가 끝날 때까지 구역별 릴레이 금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 제가 특세 마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 신원호 집사님, 신은경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제가 했고 강진성 권사님 자녀 생일을 맞아서 해주셨고 그리고 조문영 장로님 생일 김유비 엘리야 우리 정상희 권사님 딸 생일을 맞아서 해주셨고 헌화는 한세영 목사 강진성 권사님 조태성 장로님 이민성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잔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배 마치고 돌아온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메시아의 모든 가족들 위에 식구들 가정 모든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2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4: 제32장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스루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더라.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륙당한 자 중에 누였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사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2: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배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달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이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4: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에서 34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15절 18절, 15절 18절까지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던 그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로 18절 한 번 더 보면 이런 내용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가롯 유다의 그 최후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얼핏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그 은을 피값이 있기 때문에 성전 곳간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그 밭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서는 유다가 스스로 산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부당하게 취득한 돈은 성전고에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의 법은 그 돈이 기증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해 꼭 써달라고 간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기는 했지만 그 돈은 역시 유다의 돈이기에 유다가 산 것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또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처참한 최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선 스스로 목을 끊기 위해 십중팔구 그의 허리띠로 목을 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매어 달려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그만 그것이 뚝 끊어진 거죠. 아니면 풀어졌거나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 잘못됐다, 기록한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끔찍한 죽음으로 유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희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배신하여 죽게 된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열한 제자들은 성령 강림 후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 사역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당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복음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림으로 1장을 접을까 해요. 마태는 부활로서, 마가는 승천으로서, 누가는 성령의 약속으로서, 그리고 요한은 재림의 약속으로서 각각의 복음서를 종결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네 가지 기록을 모두 모으며 그리고 그것들 각각을 다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교류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1절에서 13절까지 성령의 강림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14절에서 47절까지로서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의 설교인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말은 성취됨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오순절날이 성취되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오순절은 초실절의 끝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기에 또한 오순절도 그 어떤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성취된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성취입니다. 즉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오순절 날이 성취되어 갈 때 혹은 이미 이름에란 본래 주어졌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을 말하는데 오순절에는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부리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이 된 거죠. 화건하면, 환원하면 베들레헴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한다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바로 그날에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란 시간적 의미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그 오순절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는데 성령께서는 강림하실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두 가지 방편으로 알게 하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보통 지식을 얻는데 두 기관을 사용하죠. 그 곧 눈과 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고 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죠. 바로 성령께서 이 두 경로를 사용하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그것은 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것은 실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죠.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 사이에서 나는 그런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급하고 강한 큰 바람과 같은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소리는 매우 크고 또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서 잠시나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지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또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이게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실제 불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불이 아니라 다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가 저희에게 보여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또한 눈으로 그 갈라진 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처음 강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징조가 시각적, 청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불세례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란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불세례인 거죠. 만일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불세례 곧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불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4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에 대해 뭐 좀 약간의 그 거부감을 가지고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요? 물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냄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은 즉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성령의 다른 여러 사역이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저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그리고 다시 4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분을 근심케 하여 떠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따로 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인치심이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성령의 인침이요 구속의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넷째로는 저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예언되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훗날에 예수에 의해서 반복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이 곧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뭡니까?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날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이 네 가지 사역이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충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충만함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방언이다 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기 자기 지역에서 실제 생활에 익숙했던 그런 나라 말들 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뭐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말들이 다 달랐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 각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냥 말들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서 지내야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다시금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은 다시 되풀이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마지막 인사, 또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축복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입맞추는 것이 그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로 목례를 한다거나 악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입맞추는 것이 그들의 인사 문화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가룟유다가 미리 언지를 주었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춘 것도 그게 갑자기 이상한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하는 그게 문화고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입맞추는 인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뭐 이런 말씀에도 보시면은 거룩하게 입맞추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악수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또는 뭐 인사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면서 지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수를 하시든지 목례를 하시든지 뭐 허그를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고 주 안의 형제자매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교제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번에는 사도바울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씀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랑했다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미뤄볼 때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썼느냐? 마게도냐에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다섯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미 여러 번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에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즐겁게 살라는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러한 뜻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쁘게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뭔가 하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즐겁게 살 수 없는 상황도 있죠. 힘든 일도 만나고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운 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주 안에서 상황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모든 상황 풀어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사업이 안 돼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 상황이 안 좋아도 주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며. 예,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하반절을 여러분 보세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사람이 뭐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라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미성숙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없는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늘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우리 주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이가 틀어져 있는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풀 거 다 풀고 화해할 거 다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한 건물 안에서 한 프로퍼티 안에서 그렇게 따로 노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들처럼 유치하게 맨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제발 성숙한 교회가 좀 되어라.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정말 감사한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자 여기 보면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위로가 넘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이고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무엇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요? 이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이 큰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92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분이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아마 멸망했을 것이다. 자기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여러분들의 아픔, 괴로움, 고통 늘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이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참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내용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 중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범위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은 교회 연합 운동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초교파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10절이고 그다음에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순두개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은 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 그러지 말고 화목해라. 한 마음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교회가 오른발 교회가 되었느냐?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발부터 닦아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 발부터 닦아줘야 된다 그러고 그 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오른발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오른발 먼저 닦아주면 어떻고 왼발 먼저 닦아주면 어떻겠어요? 이건 전혀 싸울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단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교단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Church of Christ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파가 뭔가 하면 유악기파와 무악기파예요. 한 그룹은 예배 중에는 악기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기를 써도 괜찮다 하는 주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악기파, 유악기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뭐 예배 시간에 악기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타협도 할 줄 알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은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11절 거기 보시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하라 하는 이 말은 평안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최대한 싸우지 말고 원수 맺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누구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마음의 평안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평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그 평강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도 평강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평강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잘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끝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교회는 축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목사님들 축도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축도 이 말씀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분들만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 기도거든요. 축복 기도. 그런데 꼭 이 말씀으로만 축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좋은 말씀이고 정말 귀한 말씀이면 틀림이 없는데 꼭 이 말씀으로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해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하일랜드 파크 베프티스 처치라고 하는 독립 침례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 좌석수만 하더라도 6,500석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 폐회 기도는 항상 누가 하셨는가 하면 부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연세가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7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50대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제 폐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연세 많은 부목사님이 원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은사가 담임 목사 은사가 아니라 부목사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앉히고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되지 않고 부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부목사님이었어요. 리 로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거예요. 그 부목사님 이름은 J.R. 폴커너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은사가 와,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제 머리카락이 진짜 삐죽 솟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온몸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은사는 찬양과 부목사님의 은사예요. 근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와 한평생 함께해온 그 부목사님에 대한 어떤 우대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은사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5, 6년 하시다가 자기는 다시 부목사가 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자기 자리에 앉혀줬어요. 근데 이 연세 많은 부목사님이 폐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항상 폐기도 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폐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폐기도를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기가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 번역에는 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뭐 너든지 당신든지 다 그냥 유니까 영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게 참 의미가 마음에 와닿고 좋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축도 겸 폐기도 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폐기도 또는 뭐 축도를 하지 않지요. 그냥 일반 기도 형식으로 폐기도 또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틀린 걸까요? 우리 교회처럼 하면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틀린 거 아니에요. 물론 축도 형식으로 해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축복해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왜 제가 축도 형식으로 이런 말씀을 멋진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한 기도 형식으로 폐회를 하느냐? 그 이유는 축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를 오해하시는가 하면 아, 목사님은 특별한 축복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평범한 투로 평상시처럼 똑같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겸손한 목사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좀 권위를 세우기 원한다면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요.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목사라고 해서 뭐 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특별한 축복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범함 투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시험 들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순서가 누구부터 나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부터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있을지어다. 여기 그렇게 기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말은 성령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냐? 교제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기원이 뭔가 하면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원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어떤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미소를 짓기를 원하느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시편 119편 135절 말씀에도 당신의 종인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미소를 보내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휴지를 줍고 있던 나를 보시며 슬쩍 미소를 지으셨던 선생님을 생각하게 했고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내 할 일을 잘 했을 때 보내주셨던 어머니의 미소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그 기억이 새롭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는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2000년에 죽어간, 맥없이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나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 가증한 것 전반부 말씀입니다.
0: 50대 중반 후반이죠. 50대 후반에 정도 되는 사람들, 또 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적어도 휴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꽉 찼거든요. 이건 옛날에 제가 수련회 할 때에 그 역사와 묵시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 신학을 이제 외국에 가서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워왔으니까 전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세대주의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지금도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소설책이 뭐죠? 휴거. 껍질 파란 휴거책. 읽어보신 분, 껍질 파란 휴거. 안 읽어보셨어요? 아, 여러분, 몇 사람이 얘는 열심이 없었군요, 뭐. 아니면 믿음이 좋았던지. 하여튼 그 휴거라는 책 엄청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휴거 영화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정말 잘 믿어야 휴거가 되는 거죠. 공중휴거가 되는 거죠. 그럼 공중휴거 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에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부족한 거죠. 내신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한 사람들,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순교를 안 당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그 이 뭐 마귀들이 설치고 막 온갖 힘, 환란이 다 닥칠 때에 순교를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런 환란,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시키는 거 다 잘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하라. 그래야만 휴거되고 탈락 안 한다. 만약 탈락하게 되면 이건 순교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내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오잖아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왔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게 하느냐 하니까 세대주의 종말론보다 더 열심을 잘 내게 하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 말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잘 안 먹혀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요, 다른 옆에 있는 목사가 야, 너희 교회 왜 갑자기 부흥 열심을 내지? 야, 내가 어느 목사님 부흥회 초청했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 그럼 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자, 모시자.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안 돼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 하는 거 역시나 뭐예요?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하는데 보니까 왜 열심을 해요? 내가 휴거돼야지. 내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했든지 주님을 사랑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죠? 사람들이 열심을 막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야, 교회가 뭐 사람들을 헌신 충성 봉사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헌신 충성하고 심지어 직장도 안 가고 옛날에 그 1988년도입니까? 그때 휴그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방송 기자들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그들은 흰옷 입고 기다렸어요. 그날 휴거 된다고. 애들이 뭐 맨날 며칠이라 뭐 10월 28일이다 애들이 얘기하니까 계시 받았다 맨날 그런 소리 듣다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날짜를 딱 정해서 기다렸잖아요. 휴거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모든 구원 욕망이 다 있거든요. 사적 구원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이론들에 접하게 되고 그걸 쫓아가서 내가 여기서 휴거돼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달려갔단 말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4장과 또는 다니엘서와 오늘 다니엘 좀 보겠습니다만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양심 고운 것도 예수님 나타나면 예수님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들의 양심 고우게 살았던 것이나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배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율법의 의로 무장하고 있고 양심의 의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꼭 양심 곱게 안 살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 안에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 좀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평소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으면 연말 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불의도 없게 한번 하면 어떻게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안 해보셨어요? 1년 동안 찝찝한 거 많잖아요. 양심 좀 속이고 세금도 좀 떼먹고 뭐 거짓말 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연말에 불의도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금을 쾌척한다 그러잖아요. 아, 뭐 KBS, MBC 뭐 이런 데 막 보면 또 뉴스 다 나와요. 어느 동네 마을 이장 겸 마을 이장 및 또 몇 사람 뭐 20만 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점수가 낮았다, 내신 성적 낮았다는 것을 내신 성적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못한 거 상쇄시키는 봉투 하나 내가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종교적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방법이다 또는 천국의 상급이 많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말을 하든지 또는 뭐 상을 얘기하든지 천국에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할까요? 제가 토요일에 제 모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교회가 1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자료가 우리 세대가 지나면 자료가 없겠다 싶어서 자료도 좀 모으고 교회 옛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록 책자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역사 남겨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그 영화 보고 아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그거 세례받은 명단이 다 있는 거죠. 찾아가니까. 그리고 그 서서평 선교사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이민자 명단에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기록이 잘 보관되어 있어요. 기록이. 정말 그게 아직도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 보관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정말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을 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이죠.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제 목에 두 분 만나서 그분들과 점심 먹으면서 잠시 교제를 한 이야기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은혜를 받았죠. 또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 되셔서 당회 참석해보니까 당회가 믿음의 당회가 아니더래요. 그냥 건축을 할 때 불법을 하자고 당회에서 의논을 하더래요. 불법을 하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너는 새파란 초임 장로가 뭘 그러냐고 위에 고참 장로들이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나 장로 안 한다고 나가버렸어요. 장로 사표낸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뭘 했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회에 그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불의한 당회를 할 때에 뭐 담임 목사님이 방침이 그런데요. 또 뭐 선임 장로님 다 그래 하는데요. 뭐 그냥 저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장기는 못하겠더라는 거죠. 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네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 근데 너는 사람의 눈치를 봤다. 내 눈치 봤느냐? 네 사람의 눈치 봤는다. 내 눈치 봤느냐? 이거 물으신다면 내가 그때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당에 오니 안 되겠다고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미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한 사람, 못한 사람 의미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살에 대한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비교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고신대학교 표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재성 교수 아이디를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해요. 코람 크루스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모호해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을 맞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의 시작과 끝. 여러분 종말의 시작과 끝. 묵시적으로는 종말이 그 순간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이루심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해결 예수 믿는 그게 끝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딴 것이 증거되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료를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잖아요. 남의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이방인들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한마디 한 그 말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찬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저 경남 밀양군 단장면 무릉리 그 골짜기에도 복음이 선거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 냈을 때 감사한 거죠.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뭐 율법적으로 들어왔든지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두려운 말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믿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 2000년 전에 십자에서 죽으신 정말 아무 표적도 기적도 안 일으키고 맥없이 힘없이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장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요? 무슨 표적과 기적을 보여줄까요? 2000년에 죽어간, 맥없이 죽어간, 힘없이 죽어간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 죽은 그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오늘 우리가 이게 믿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분명한 기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십자에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나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살인 강도들, 십자에 달려 죽는 살인 강도조차라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 나온 게 나고냐 이러리라. 너 오늘 나온 게 천국 간다.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십자에 달려서 거기서 뭐 헌신할 기회가 어디 있었어요? 뭐 헌금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거기서 뭐 봉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찬양들 했어요? 그래서 뭘 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너 오늘 나와 천국한다.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할 지킨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주하고 심판해서 죽여버렸어요. 심판받아요 그 사람이. 이게 십자가란 그 신비와 역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의 죽으심이, 그 버려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자신을 나누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다음 주에 차재승 교수님 오시면 이 얘기 할 거예요. 나누시고 자신을 나누어서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갈로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 할 때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좀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넓게 보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성이고 좁게 보면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세워지면? 우상이 세워지면 이게 뭐다? 종말이래. 이게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9장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가정한 것이 날개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년 전에 제가 다니엘 사면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요 9장 27절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나오는데요. 11장 31절도 보십시오.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라. 어떤 군대가 와서 성소에 뭘 세운다고요?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이 우상 세운다 이 말이죠. 12장 31절도 보십시오. 12장 31절이 아니고 12장에도 나와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다. 몇 절이에요?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그 12장 31절이 아니고 11절로. 그 장로님 나중에 좀 고쳐놔 주십시오. 12장 11절. 멸망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다니엘서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71회를 온갖 계산을 다 해요. 계산을 하니까 거의 나오기는 해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 자, 71회가 얘기되는데, 25절부터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누가 해요? 고레스가 하거든요. 고레스가 명한 그 날짜로부터 계산한 이야기를 2년 전에 다니엘 살 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냐 또 계산해야 되겠죠. 성이 세워졌을 때 중건된 거냐 아니면 뭐 성전이 세울 때 중건됐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요. 장차는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가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회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뭘 깨닫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70년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책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소년시대 때, 소년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 잡혀가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책의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70년이 차면 어디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 계시를 받고 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되었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십시오. 9장 3절부터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이제는 좀 어른이 되었죠. 어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0: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따라 기도한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다니엘이 회개고 기도해서 결국 70년 바벨론포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말씀을 받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뭐냐라고 하면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 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사니 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가서 70년 비밀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다시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알려줘요. 다시 무슨 이래를 알려줘요? 70이래. 그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71의 이것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 기름 부음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을 중건하라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서 언제 오느냐 했을 때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학설이 많아요. 그 손계문시라고 혹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산뜻하게 정확하게 막 세계 역사 들어가면서 설명을 잘해요. 저도 한참 들었거든요. 야, 참 계산 잘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안식교 목사더라고요. 그 안식교는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 안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날짜를 쭉 계산한 걸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자가 온다는 것이 71회로 예언되었고 이것을 또 다른 학자들은 BC 130년경에 그 안티오쿠스가 이 유대를 지배해요. 유대를 지배할 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럼 뭐가 온 거죠? 멸망의 가정을 쓴 거잖아요.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전체를 볼 때에 다니엘의 이 71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봐요. 그래서 다니엘의 70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보고 많이 우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도리에 도라나 없이 무너지려 하는 그 말씀은 AD 70년에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의 가정에 쓴 것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깃발은 그전에는 뭐 호랑이, 사자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의 상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독수리 문양이에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독수리 깃발이 들어와요.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죠? 우상형기, 우상이 들어온 우상.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멸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와 사랑은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사랑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면서 우리의 인격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분주한 사회가 생산한 상품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군중과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개인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던 신체적 기형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짓누르는 외로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었답니다.
1: 제 이름은 존 데밍이고 5녀 1남의 6남매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시건의 프리포트에서 우리 부모님은 매우 열심히 일하셨고 이웃 주민들에게서 근면성을 인정받았죠. 아버지는 직접 운영하시는 일반 상점 가게에서 장시간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우리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사랑하셨고 그 모습은 제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비록 제 신체의 기형적 외모로 인해 제가 또래들 중 몇 명에게서 따돌림을 받았지만요. 저는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런 걸 동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누나와 여동생들 사이에서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누나에게서요.
2: 서둘러서 식탁 위에 있는 접시들 좀 치워. 설거지 빨리 끝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돼.
3: 누나한테 친구가 어딨어? 누나는 엄청 칙칙해서 아무도 같이 놀려고 하지 않잖아.
2: 말 조심해. 네 그 소뚜껑 같은 손하고 흉측하게 생긴 발 좀 보고 말해. 누가 너처럼 멍청이같이 걷는 애랑 놀고 싶겠냐?
3: 밖에 나가면 지금 한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2: 적어도 난 너 같지 않으니까. 넌 항상 성격이 고약하잖아. 존, 엄마가 이제 노발대발 했을 거다. 네가 엄마 접시 깼거든.
3: 내가 누나한테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1: 저는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곤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고쳐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저는 제 신체적 외모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화를 낼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주일에는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제가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는 근사한 식사를 차리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우리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가드놀이나 담소를 나누는 동안 바깥에 쫓겨나가 놀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동안 동네 남자애들 중 하나가 저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엉엉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4: 존, 무슨 일이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 남자애들이 또 너를 놀렸니?
5: 예. 그 옆 길가에 사는 존스라는 애가요. 저보고 곰발바닥, 낡은 골프채발이라고 했어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애가 놀리면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4: 아마도 그 녀석 너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냥 무시해버려. 황금지를 따르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럼 너도 괜찮아질 거고 사이좋게 지나게 될 거야.
1: 황금률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 혹은 학창시절 내내 저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제가 시편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여전히 싱글이었죠. 좋은 직장도 있고 근면하며 정직한 근무 태도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가족 외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4: 오늘은 어땠니, 존?
1: 늘 똑같죠. 오늘 도리스가 결혼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존 옆에 붙어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4: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언젠가는 너를 사랑해줄 여자를 만날 거야.
1: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를 사랑하진 않아요.
4: 너에겐 우리가 있잖니. 네 누나와 동생들, 네 엄마랑 나. 우리는 너를 사랑해.
1: 저 결심했어요. 여길 떠날 거예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젠슨 씨가 단지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100달러를 대출해준대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큰 공장에 취직했고 7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불구자라는 자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저는 몇 명의 직장 동료를 알게 되어 한두 모임에 들어갔지만 내면의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고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그 둘 다 죄한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신체적 기형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직장 업무에도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 피해를 곧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월급을 정산하고 제 사물함을 비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집 문 앞에 노란색 봉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보였습니다. 1년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어머니와 저는 잠시 동안은 정말 잘 지냈습니다. 때때로 제 자신이 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적어도 가족과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어머니가 현관 앞 복도까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2: 널 기다리고 있었어, 존.
1: 네, 무슨 일이신데요?
2: 아, 이젠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 이 작은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네가 좀 떠나줘야 할 시간이 됐어, 존.
1: 하지만 전...
2: 네가 나가서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몇 달러를 좀 모았다. 자, 여기 이거 받아. 이번 주엔 나한테 집세 안 줘도 되고 그냥 네가 살 곳을 알아보면 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네 아버지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에 내 인생이 걸림돌이 되면은 후회하게 될 줄 알아?
1: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 갈 곳도 없는 채로 그저 전국을 여기저기 떠돌았죠. 한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로체스터에서 통신 판매 직장을 구했는데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서비스업이었죠. 그 일로 인해 저는 에델이라는 이름의 여자와 편지 교환을 하다가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망설였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낸 사진은 제 손과 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그녀는 제 손과 발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6: 아, 존, 당신은 사진과 실물이 똑같네요.
1: 아, 정말 그래요, 애들? 당신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요.
6: 아, 네?
1: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요.
6: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서 들어와요. 내가 당신을 위해 쿠키를 좀 구웠어요. 그리고 뜨거운 차랑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준비했어요. 어떤 걸 드릴까요? 근데 존? 코트 주머니 안에서 뭐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예? 아니요. 난 그냥... 그냥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6: 그 코트 주머니가 정말 작아 보이네요.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주머니 크기를 약간 늘려줄 수 있어요. 자, 와서 여기 앉아요. 그리고 내가 차를 따라드릴게요.
1: 37년 동안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저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체적 기형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한 여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델의 집에 세 번 방문했고 그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좋은 직장도 구했죠. 그 후 몇 년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돈을 저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 여기저기를 두루 여행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우리는 둘 다 병원에 취직했고 함께하는 우리의 멋진 삶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제가 해고돼서 애들도 직장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펜실베니아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2년 후 저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이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6: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존.
1: 쓰여 있더니 뭐가?
6: 직장 못 구했죠?
1: 맞아, 애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6: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엘른가로 가서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1: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애들.
6: 난 어린애처럼 칭얼대는 남자 싫어요, 존.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줘요. 오늘 밤에 이사할 거니까.
1: 그 후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몇 번 이혼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뜻을 단념시켰죠. 아마도 제 마음에선 그녀가 저를 계속 사랑한다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사했고 저는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날마다 애들과 저는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직장은 구했어요? 아니, 아직. 날마다 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어느 날 그것은 바뀌었답니다.
6: 존, 내일 나 이혼장 제출할 거예요.
1: 애들, 내 말 좀 들어줘.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전부야. 우리가 예전에 센트럴가를 따라 산책을 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 다시 그리로 가자. 그럼 아마도 머리를 비우고 우리 결혼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
6: 소용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다시 우리가 끝났다는 걸 확인시켜주게 될 뿐일 거예요. 난 이제 날 부양할 수 없는 남자에게 지쳤어요. 존, 나 엄마와 얘기했어요. 우리가 충분한 생각 없이 이 결혼에 덜컥 뛰어들었던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게 다예요.
1: 그게 다라고? 그럴 리가 없어, 애들. 그럴 리 없다고!
6: 현실을 직시해요, 존.
1: 그래, 하지만... 애들, 황금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6: 그게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만약 내가 그냥 이 집에서 걸어나가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어?
6: 난 그냥 괜찮아요, 존. 나 친정엄마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잘 있어요.
1: 저는 마치 술주정꾼처럼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 후 작은 개울가에 앉아서 지갑에서 에델의 사진을 꺼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고받았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는 그 사진을 잘게 찢어서 개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황금률에 따라 살아라.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국 곳곳을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로 향하는 트럭을 히치하이킹했습니다.
7: 이봐요, 눈 좀 떠봐요. 많이 지쳤나 보네.
1: 저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들보다 빨리 지치죠.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시카고 근처에는 안 갔나요?
7: 아마 그럴 거요. 그나저나 시카고에 무슨 용무로 가요?
1: 친구를 찾으러요.
7: 친구요? 사는 곳을 아세요?
1: 아니요. 거긴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구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7: 에이 저런. 돈이 떨어졌나요?
1: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7: 그렇다면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시카고에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꼭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1: 거기가 어떤 곳이죠?
7: 무료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아마 친구도 제공할걸요?
1: 무료라고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7: 아마도 계속 계시려면 설교나 뭐 그런 것들을 들으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 맞아요.
1: 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번 가볼게요.
8: 제가 보기엔 형제님은 술을 드시는 분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아파 보이세요.
1: 네, 맞아요.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발과 머리, 그리고 마음이요.
8: 그렇다면 형제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셨습니다.
1: 네, 가능하다면 그냥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기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인가요?
8: 예, 맞아요. 정말로 배가 고프시군요. 그렇죠?
1: 예, 진짜 배고파요. 허기짐 그 이상이에요.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은 지경이죠. 그들은 제게 따뜻한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고 그날 밤 저는 그 선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이 딱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죠. 마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호통을 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남자가 바로 그날의 설교자였고 그는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친절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듯 보였지요.
8: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원한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쉼이 없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 저는 고개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설교자가 제 옆에 앉았답니다. 저는 여러 질문들을 했지요.
8: 이해 안 되시는 게 어떤 건가요?
1: 황금률에 대해선 어때요?
8: 그게 왜요?
1: 만약 사람이 황금률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왜 행복하지 않죠?
8: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없이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없죠.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1: 어떻게요?
8: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해요. 죄 사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1: 죄인이요? 전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이 없는데요.
8: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형제님과 저를 포함하죠. 그리고 두 장 뒤에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건 우리와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1: 왜죠?
8: 주님이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형제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형제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요.
1: 정말요?
8: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어요?
1: 하나님, 저예요. 존 데밍이요. 전 지금 아프고 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죽을 것 같이 지쳤어요. 이젠 제가 죄인임을 알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도우실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저를 바꾸어 주세요. 저는 저의 크고 오래도록 골칫덩이로 여겨온 두 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두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낡고 지친 두 발도요. 예수님은 저를 이끄셨고 저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수년 전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9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를요.
0: 애청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갈망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주한 삶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외로움으로 지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님 자신을 드리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세요.

0: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생물체의 장기 이식, 전혀 생소하죠? 그러나 그 장기 이식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해삼의 빌려온 자기 방어입니다. 지구상에 걷거나 기어다니거나 자라나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어느 생물이 장기 이식을 발명했을까?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생물체들이 장기이식을 행하는데 이 장기이식의 발명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자연력이 우리가 지금 생물계에서 놀라운 장기이식을 고안해낼 수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해삼은 주로 말미잘을 먹고 삽니다. 말미잘은 톡 쏘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것들을 살짝만 만져도 폭발해서 침략자에게 독화살을 쏘아 댑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말미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돼 보이질 않습니다. 해삼은 이 말미잘을 찢어 먹어치우지만 이 쏘는 세포들은 하나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 쏘는 세포들이 해삼의 위안에서 폭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해삼의 위에는 좁은 관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옆구리 솜털 같은 가시들이 조그만한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에는 움직이는 털들이 있어 이 쏘는 세포들을 위에서 그 조그만한 주머니로 운반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이들 쏘는 세포들이 배열되고 저장되어 나중에 해삼이 자신이 방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해삼을 쏘아대면 그 물고기는 한때 말미잘을 보호했던 바로 그 쏘는 세포들에 의해서 쏘여질 것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깊음이 있는 이 장기이식을 맹목적인 자연의 법칙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좋은 논리적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과 잇대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원의 두 갈래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당신은 과연 당신의 인생길을 천국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인생의 길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지옥으로 향했던 당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당신 인생의 길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JBBN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BBN 방송의 본질적인 사역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저희 BBN 방송은 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하거나 질문하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챗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가며 온갖 풀과 나무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활력과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감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발하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퀴즈. 크리스마스 퀴즈. 오늘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6: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매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천사가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기뻐하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마을로 가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탄생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마다 두 개의 보기를 드릴 겁니다. 이 중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카이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라, 2번 마리아. 요셉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기술자, 2번 목수. 천사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나요? 1번 목자, 2번 헤롯. 정답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 이름과 나이도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6: 재밌어요. 당장 보낼게요.
5: 힌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그랬더니 그 한센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어느 포장마차에서 가장 잘나가는 요리가 하나 있었는데 쌀죽이었대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쌀죽이 골고루 부드럽게 부러질 때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저어서 조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죽맛이 변했네요. 식감이 이전같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당황을 했답니다. 문제 그 죽은 신참 보조 요리사가 만든 것이어서 맛이 달라졌던 것이에요. 보조 요리사는 집에서 하던 대로 요리했고 요리법에 적힌 만큼 오랫동안 주워주지 않았어요. 참기름도 더 넣었고요.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보조 요리사는 조리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지시에 반응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고 우리 방법대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시리아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나아만도 그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병을 낫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교만한 군인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종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비스듬히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 감사합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6: 하나님 감사합니다.
7: 하나님 감사합니다.
8: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9: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언어로 사용된 것이 요즘은 정식으로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올라간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말은 왕따 돌림의 준말입니다. 심하게 우리가 따돌린다, 극심하게 따돌린다 그런 뜻이죠. 원래 이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집단의식이 강한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대해서 반하는 생각을 갖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 대놓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역하면 집단 따돌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컨셉이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인천에 있는 뭐 여학교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서 보편화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사회는 왕따의 계열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따 그러면 개인적 따돌림, 금따 그러면 금방 따돌림, 대따 그러면 대놓고 따돌림, 언따 그러면 언건히 따돌리는 것. 물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사람을 품고 포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척하고 내치는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 왕따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신이 분명하고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보편화된 공직사회에서 혼자만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다 요령을 피우고 적당하게 하는데 본인만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왕따당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일과 후에 회식 자리가 많았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잔을 돌리며 마시는 그런 자리이죠. 만약 그때 혼자서만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있으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왕따의 의미는 주어진 관행을 거부하는 자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non-conformist. 이 non-conformist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국의 국교도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은 현실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를 non-conformist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토마스 에디슨도 왕따를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많이 했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어릴 때 왕따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학교도 잘 가지 아니하고 늘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으며 놀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또는 학교를 가면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대인 특유의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아들이 가진 장래의 가능성을 잘 목격하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하는 위대한 감독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왕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왕따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헬라 문화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세상과 짝하여 동화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게 not conformed.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non-conformist. 세상과 동화하지 말아라.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찬 삶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왕따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왕따를 왕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왕따 아닙니까? 왕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왕따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따가 아니라 거룩한 왕따입니다. 우리가 왕따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 때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순응하며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왕따로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사실을 잘 점검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왕따가 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주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가 맡은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역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3장에서 계속 설명해온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살리는 사역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살리는 사역, 8절에서는 영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서는 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의의를 나누는 사역, 그리고 11절에서는 길이 있을 사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역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직분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크리스천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들은 옛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만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야말로 이단하여 반항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도해왔던 모든 전통에 대한 반기를 들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환영받지 못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안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이런 왕따는 없습니다. 매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왕따시키기 위한 사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죽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고 왕따를 시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근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프로모션하고, 만일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과 타협을 해야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박수도 보내주고 또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본인을 억셉트하든 배척하든 왕따를 시키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새 은약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이 선택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왕따로 살 용의가 있나요? 왕 같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 배척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며 극복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왕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왕따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do not lose heart, 마음 약해지지 않는다. 어떤 건 영어 성경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반대자들의 공격과 배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It's not something that I earned.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But it'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은 자기 직분의 출발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시작하게 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시작했다. 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맡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직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켰던 악한 자이다.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 나였는데 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긍휼을 입은 탓이다.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14절은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Mercy.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은혜는 반대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우리 모두가 자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We're not deserving. 근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의 전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하건 자랑이 없었어요. 마땅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하지만 실제 어려움이 닥치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 태무진이죠. 몽고 제국을 세우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어릴 때 개 한 마리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태무진도 개 한 마리 때문에 떨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죽고 싶도록 힘이 들 때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게 되면 설사 내가 최악의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70대 한국분 한 분이 이민 구치소에 구감되어 있다가 자살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계속 있으면은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은 풀어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I don't know.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왜 그렇게 기각시켰는지.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Maybe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을 수도 있겠죠. Maybe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절망의 케이스에 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 가서 그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더라면 Maybe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면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로 붙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왕따로 왕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변화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줄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왕따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 밝혀 보여주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특징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진 삶의 특징을 대비한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목록을 보시면은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Hidden things of shame. 이 킹제임스 버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숨겨놓고 하는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뒤에서 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숨은 곳에서 하지 앞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정한 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탁자 밑으로 주잖아요. 보지 못하게. 정치가들이 야합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물밑작업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다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관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과 제 삶에는 이와 같은 관행이 전혀 없을까요? Maybe not.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예화 중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장난 삼아서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들 또 사바른 분들 25명을 선정을 해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딱 한 센텐스예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탄로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5명 전원이 해외로 다 도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숨겨진 어둠의 일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왕따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숨겨진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우리 계열 한글에서는 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ception, deceitful things.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삶.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혼잡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왜곡시킨다, 디스토트한다, 트위스트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하게 보게 되면 TV 이벤젤리스트들 가운데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경우,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한 가지는 뭘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By manifestation of the truth. 진리를 드러낸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manifest,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고 자신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왕따답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혹시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 현대 크리스천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바르게 살다가 왕따를 당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면서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왕따시키면서도 우리 때문에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열매가 바로 돼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직장에 타협하며 살자, 세상에 그저 섞여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 잘못된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거룩함의 의지를 갖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행을 뛰어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김성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보았더니 원래 한국 모재불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는 엠허스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실은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프리미엄을 다 포기하고 월 18만 원 받는 봉급장이로 시작했어요. 창고일도 하고 막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닦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뒷돈 접대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관행을 깨뜨리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정직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성공 못한다. 네가 무슨 동키호테냐. 이와 같이 이분을 왕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르게 정당하게 한 결과 12년 만에 업대 최고의 기업을 일구어내었고요. 1997년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4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세계 여성 지도자 총회에서 아시안을 대표해서 기조 연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크리스찬 청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중에 일터에 나가서는 힘들다고 사회의 부패와 타협해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이면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아름다운 왕따, 거룩한 왕따, 진리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왕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거룩한 왕따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왕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왕따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보란 듯이 바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가려면 축복의 광선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광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남기는 것, 크리스찬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 밝은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 소위 말하는 마귀가 하는 아주 본격적인 일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시대의 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말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에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 이 세대의 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한 대상을 표현하는 명칭이에요. 즉 마귀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어둡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make it blinded,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make it dark,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눈멀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우리 힘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말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의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광선,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0: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당시 때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지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둡게 살지 않고 밝고 빛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으면 암세포가 떠나가고 우울증과 중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계시의 빛을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십시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예배를 중단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힘들지만 기도를 스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이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의료인들, 즉 의사분이나 간호사님들, 아시지만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근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료인들과 그렇지 않는 의료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했더니 절망감에 의한 사망률, 이것을 death rate from despair, 절망 때문에 죽는 사망의 율이, 예를 들면 뭐 anxiety, 근심이나 depression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망률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살 수가 있을까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둠이 있다면, 우울증이 있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디프레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몇십 년 전에 기꺼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짐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은 많이 변했고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인생이 필요치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시용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고요. 하시용 목사입니다. 저희 공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읽기라 그랬는데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아까 그 책 소개할 때 그 엔티 라이트의 에브리온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제목을 영어 제목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에브리온을 위한 것 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듣고 다음 거 들으셔도 되고 또 그냥 이것만 들어도 되고 또 다음 것만 들어도 되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경 전반적인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거나 처음 있으세요? 주의자매 했고 거기도 했고요. 해봤고 처음 해봤고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설명 그 소개하겠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갖고 공부하셨잖아요. 막 근데 그거 없이 성경 하나 갖고 들고 있으면 제가 늘 예를 들기를 무인도에 갔을 때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 교재가 없으면 쩔쩔맬 거 아니에요. 비고 자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 방법론을 배우고 나면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라도 그래요. 이거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퍼스널리 하는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를 이거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나 요즘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제게 이메일을 하면 제가 한 4주 정도 여러분과 왜냐면 여기서 방법론을 배웠는데 프랙티스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메일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한 4주 정도 같이 이메일로 이렇게 그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또 기독교인이라면 2시간은 내야 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저도 개그 콘서트 좋아하는데 1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또 그 개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두 개를 보는데 제가 2시간 훨씬 넘게 걸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시간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성경을 말하면 이제 이렇게 계시예요. 우리 기독교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겠죠. 드러내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 한 번 있는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일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 가지 계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방법론을 배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한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권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영감으로 만들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감동의 말이 이제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결을 넣어 만드셨다. 어제 그 우리 오히려 특강할 때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푸니스토스 해가지고 스피릿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 전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결로 만들었다면 그 안에 숨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어서 오세요. 숨결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 메시지를 이쪽으로 오세요.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읽히냐면 그 카톡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읽히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카톡인데 분명히 읽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읽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캐치해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리빙하고 아주 워킹한다고 얘기하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이 살아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성경 읽다가 일생에 세 번은 이 성경 글자가 나한테 튀어나오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맨날 하면 뭐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맨날 설교 준비하지만 일생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이 성경이 튀어나와서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좀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정경이에요. 교회 분쟁이 났을 때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잣대란 뜻이거든요. 캐논이란 말이고 카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런 이렇게 짓는 그 갈대를 이렇게 재는 룰러였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표준이 있다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성경이 다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잣대면 모든 사람에게 딱 되면 좋은데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중에서 해석만 띄어서 이제 이 세션의 두 번째 시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 공부하면 성장해요.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complete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 저 위에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여기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상태잖아요. 또 온전케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성경 공부, 성경을 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뭐 전도사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도자, 조장들 다 있잖아요. 사역하려면 성경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Biblical literacy 그래가지고 성경의 눈을 뜬 사람,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일꾼으로 힘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옳게 분별하여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옳게 해석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확신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을 때 아나크니로라고 하는 말도요. 퀘스천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질문하면 욕먹었어요.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질문하지 말고. 그런 거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 든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질문을 다 받아서 그 질문을 같이 브링업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확신하다 할 때도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운 다음에 확신한 일에 이제 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계시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엔 이제 각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영적이고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 있는데 한 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은 별로 안 맞는데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거 집사님 생각인데 와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 꿈을 꿨다. 개꿈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객관적이잖아요. 그래도 이 내 생각이나 영적인 것보다 분별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 공부를 방법론을 배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은 첫째로 생명에 이르는 책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 생명이죠. 두 번째는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죠.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규범이라든가 잣대라든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귀납적 성경연구죠.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연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반대말은 연역적이에요. 연역적. 연역적은 제너럴 프린시플, 결론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결론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인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귀납적 성경연구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이 성경 공부를 얘기하면 성경 본문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그냥 예레미야에 가면 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기도에 대한 주제별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건 전부 연역적인 방법들입니다. 연역적인 방법들은 확실한 어떤 초보자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딱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해 나가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막 찾아보는 거 있죠. 한 구절 찾아보고 두 구절 찾아보고 성경 찾다가 정신 다 나가잖아요. 다 연역적 성경 공부입니다. 그거는 성경 교재를 만든 사람이 기도란 무엇인가? 그 필요한 거 이렇게 쭉 놨겠죠. 이런 것들 연역적이에요.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대화인 본문들을 막 껴놓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귀납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그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면 주기도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주기도문 본문 속에서 기도가 뭔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니까 발견의 논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제별 성역 공부고 독자 중심일 수 있겠죠. 주제 중심이고요. 조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는 본문 중심이고 그런 면에서는 객관적이다. 뭐 어떤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요. 연역적은요. 주제가 가만히 있고 본문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찾다가 창세기 찾다가 막 움직이 다니잖아요. 내가 만든 주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그렇죠. 근데 귀납적으로 가면 본문은 가만히 있고 거기에 주제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본문 속에서 주제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귀납법적 성경연구 코스타에서 강의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한 12번째 왔는데 9번인가 제가 뭐 맨날 이거 했어요. 제가 와서. 예. 바꾸기도 힘들어요. 똑같은 방법론을 바꿔서 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데 저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 방법론을 제가 취득을 했으니까 81년도였어요. 안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네, 그때 제가 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 나오면서 굉장히 유익하다. 목회하는 데도 유익하고 성경인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성경 공부 노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쉽지 않잖아요. 노동하는 게. 듣는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설교 하나 듣지.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성경 구절을 공부하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그래도 가장 좋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면 체계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캠퍼스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하는데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다 공부했어요. 차근차근. 요한복음 21장을 1년 넘게 공부했어요. 쉽지가 않죠. 네, 갈라디아서 공부했고요. 또 스바냐서 공부했고 우리 청년들이 스바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도 듣기 어려워요. 아모스 설교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모스 설교를 다 우리가 그 균열조 선생님을 다 했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인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허덕허덕하지만 이런 체계적으로 본문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근데 말씀이 내면화됩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요. 예. 드라마를 2시간 봐도 그 말투를 담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씩 안 하는데 내면화 안 되겠어요. 저는 말씀을 좀 이렇게 채워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몸속에 쭉 채워놓는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게. 그래서 혈관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죠. 걸.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됐으면. 또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주관적이라 그랬잖아요. 또 객관적인 접근이니까 아무래도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고, 이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자기가 질문을 만들거나 같이 만들면 그룹 성경 공부에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가 필요한데, 성경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이거 성경 없이 할 수 없고요. 제가 원하는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길 원해요. 다양한 번역본. 개역개정 괜찮습니다. 메시지는 좋지가 않아요. 잠깐 물어보세요. 메시지로 귀납적 성경연구하면 메시지는 굉장히 의역됐어요. 요즘 좋은 성경인데 그건 참고거든요. 개역개정이 괜찮습니다. 예언서 같은 거 할 땐 표준 세번역이 좋아요. 이 개역개정을 하다 보면 한국말 독해하다가 시간 다 버려요. 세번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번역본을 갖고 있고 관주성경이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들어본 적 있어요? 관주성경?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도구인데 요즘은 필기도구 안 사용해요. 그래도 이제 아까 김혜건 목사님이 그 종이 성경을 얘기했는데 저도 근데 종이 성경 안 사용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다 마크하죠. 거기다 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심과 커다란 기대가 중요해요. 진짜 결심이 중요해요. 예. 결심을 안 하면 이건 다 이렇게 지퍼하다 여러분 지퍼 잡으면 풀어지는 거 있죠. 꼭 그 꼴라요, 이거는. 근데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기대. 어떤 기대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사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책방에 가면 있어요. 좋은 주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죠. 이게 관주 성경인데, 이건 옛날 관주 성경이에요. 이 뭐 한문이 막 나오죠.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이 제일 오래된 건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잘난 척하고 이걸 샀어요. 이걸 갖고 가면 소그룹에 갔다가, 아, 이거 한글을 못, 한문을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얼른 이제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 관주가 뭐냐면, 여기 오면, 이응 있고, 저 위에 이응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여기 이가 있잖아요? 저 위에 이가 있죠? 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음이 가라면 이를 찾아보면 저렇게 쓴 거 누가 읽겠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이에요, 저거. 25장 35장 4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요곳에 연관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따 이제 해석할 때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꼭 성경을 읽는데 관주 성경이 필요해요. 이거 말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훨씬 쉽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요가 뭔가 그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저것도 성경 학자가 한 건데, 그래도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많이 했는데 평생을 저걸 했어요. 저 사람 지금 태어났으면 그 이만한 성경 그 사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태어났으면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정말 더 만들었어요.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성경을 다 해가지고 연결된 거 찾아놓고 히라버 찾아놓고 헬라어 찾아놔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도 하는데 이분이 해놓은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기억이 있으면 여기서 기억을 찾아가면 돼요. 아유 쫙 있네. 비교하라는 게 비교 왕상. 왕상도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 열왕기상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까지 쓰자. 그럼 너무 길잖아요? 이게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걸 찾아보면 여기랑 맞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주 성경이 하나 있으면 꼭 좋아요. 예. 비싸지도 않아요. 예.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관주 성경이에요. 여기다 관주가 있어야 돼, 관주. 관주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로는요, 완전히 인덕티브 스터디 바이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이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거를 제가 추천하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걸 사면 옆에 관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사겠죠? 예. 자, 이제 우리 귀납부적 성형연구는요,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뭘 아냐면, 아, 귀납부적 성형연구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알고 가시면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아, 이제 좀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가 제가 강의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세팅 속에 이제 프랙티스 하면 너무 좋겠죠.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가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찰 부분이 있고 해석 부분이 있고 적용 부분이 있어요. 줄여서 우리가 관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납부적 성형연구가 뭔지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얘기하면 반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 관찰은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 머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뭘 보는가, 그 다음에 그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 귀납부적 성형연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관찰에다가 6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만 잘하면 해석과 적용은 아주 쉬워요. 잘 쉽고요. 관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귀납부적 성형연구가 익숙해지면 해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재밌어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나오겠지만 질문을 던지고 답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만 이 성형 공부를 정말 잘한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적용에 갑니다. 그래서 귀납부적 성형연구의 목적은 관찰에서 적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그 위험은 뭐냐면 해석에서 시간을 걸면서 탁상 공론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서로 해석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악유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피해야 할 부분이고 귀납부적 성형연구는 적용이 꽃이다. 분명히 관찰로 시작하지만 적용으로 가는 것이 귀납부적 성형연구의 어떤 목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독수리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어요. 샅샅이 살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의 뛰어난 청명한 머리로 성경을 막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서 빛이 되는 삶,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은요, 아주 carefully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지막 판단까지 가야 되니까 관찰을 잘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그 탐정이 누구죠? 셜록 홈즈가 보면 그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아, 자매는 지금 어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관찰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전 못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와서 딱 보면서 관찰을 잘하면서 아, 이건 이런 본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요, 관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관해적의 60%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잘하면. 네, 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관찰은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갑니다. 너무 세세한 것 때문에 관찰하지 말고 쭉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 줌인 하는 것이 관찰의 특징입니다. GPS를 저는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GPS에 의존하는데 GPS를 키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일 먼저 본 다음에 리뷰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딘가 가고 아 여기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키면은 훨씬 더 쉽게 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멀리서 본 다음에 서서히 내가 공부하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심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우리가 귀납법적 성형연구에서 어떤 분들은 한 20분도 읽은 분이 있어요. 같은 부분 20분 읽어요. 읽어야 돼요. 하다 보면 2시간 동안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발견하겠죠.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갖고 있는 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설교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이 말씀이 아니구나. 그 이 말씀이구나라고 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읽으면서 두 가지예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고 많이 읽으십시오. 관찰은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는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고 예언은 예언을 읽어야 됩니다. 이야기체는 이야기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의 대부분은 서술체예요. 서술체는 신문 사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울 서신 서술체죠. 이야기체는 어디냐? 복음서 이야기체죠. 이야기체는 누가 나오냐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체예요. 근데 이걸 무대 위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스피커와 청중밖에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 등장인물이 없어. 바울이 얘기하고 여기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 여기 서술체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사설처럼. 시는 시처럼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오늘은 서술체와 이야기체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내가 공부하는 본문이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여기? 내가 공부하는 본문이 여기라면 이것이 어떤 마태복음, 또 신약성경,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다 찾아서 가는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문의 얼개를 찾아봐야 돼요. 이제 제가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된 게 뭔가, 대조된 게 뭔가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 본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그게 낫겠죠? 이거 언제 필기해요? 사진 찍더라고 또 누가요? 네. 사진 찍으려면 바로 넘어가요 또. 여기까지 하다 보면, 여기까지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뭘까? 분명히 생겨요, 이거는요. 그 질문들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한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질문들을 뭐 다섯 개가 생기면 다섯 개 다 못하니까 한 세 개 정도만 갖고 와서 해석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이 모든 발견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이 세트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본문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서술체 본문이군요. 아 이건 이야기체 본문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것은 성경 속에서 여기에 들어와, 로케이션, 여기에 들어와 있군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좀 구조,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체를 문항 양식을 보다가 성경 밖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문맥을 살피다가 구조를 살피다가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피고 있어요. 관찰은 철저하게 전체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학 양식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술체, 이야기체, 법도 있어요 성경에. 잠언도 있고요, 시도 있고, 서신도 있고, 예언과 묵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술체일 것 같으시죠? 이야기체, 이야기체.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God loves story. 하나님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이야기체 너무 좋아해요. 딴 거 없어요.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하는 거 다 이야기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고치는 거 참 어서 오세요. 이야기체 본문들이거든요. 이야기체가 반이 넘어요. 예.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나에게 있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라는 한 청취자님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ITL 카드가 그 빚을 갚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